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친했던 친구를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그 친구가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물어 다시 연결이 됐다면요. 정말 반갑고 기쁜 만남이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만남을 제가 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건지요. 얼마나 반갑고 또 고마운 만남인지요. 그 친구가 저를 궁금해한 거니까요. 정신의학과 의사 서천석님은 궁금해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을 곁에 둬야 되고요. 또 나 또한 상대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우리 살면서 누군가를 궁금해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일인진 별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남이 나를 정말 궁금하게 생각해 줄 때 그게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지 또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하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요즘 기분이 어때? 요즘 무슨 고민이 있어? 라는 사소한 물음 하나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다친 마음을 열게 만들죠. 우리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오늘이 어땠는지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다시 일으킬 힘이 됨을 오늘도 힘차게 선포합니다. 데이비밴드의 할렐루야 찬양, 우리 힘차게 함께하면서 모닝브레이즈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외치면서 모닝브레이즈 출발했습니다. 궁금해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묻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이 요즘 어떻니? 라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궁금해하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주님, 오늘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마음, 저에게 원하시는 일은 있으십니까? 주님을 궁금해할 때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소프라노 최종원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요. 땅의 걱정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 예, 공부영입니다. 자연은 온통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보내고 오늘이 5월의 두 번째 주일 5월 10일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

입니다. 어버이날이든 어버이 주간이든 이날만은 누구나가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한 번쯤 자식이 불효자식이라는 것을 느끼며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신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어도 더 잘하고 싶어 불효라고 느끼고 효를 못하는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불효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날이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 마음만은 진짜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 교회의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 주일입니다. 예전 색은 지난주에 이어서 흰색을 사용하죠. 이번 주 5월 14일 목요일은 주님의 승천절입니다. 지난 부활절이 4월 5일 주일이었으니 그 부활절로부터 40일이 되는 날이 바로 5월 14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승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심을 축하하는 승리와 즐거움의 날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 24장,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월요일에 윤하영 목사님이 별세하셨네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6년 5월 11일 해방 당시 신의주 제1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윤하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신의주에는 제1교회와 제2교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신의주 제2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분은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셨고요. 제1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바로 윤하영 목사님이십니다. 윤하영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독립운동에 열심을 기울여 고향인 의주에 3.1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1929년 9월에 신의주 제1교회 부임해서 14년간 목회했고요. 1939년에는 장로교 총회장으로 선출됩니다. 신사참배와 창씨 계명을 반대해서 일제의 미움을 사게 되죠. 결국 1941년에 목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다시 신의주 제1교회에 복직한 윤하영 목사님은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강력한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월남해 충청북도 도지사를 지냈고요. 계명협회에서 문맹퇴치운동을 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윤하영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6년 5월 1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에는 최초의 장로교 여성 목사 최덕지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최덕지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여성 목사님이셨는데요. 일제시대에 통영을 중심으로 교육과 신앙운동을 하다가 평양여자성경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일하게 됩니다. 이때 신사참배를 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분이 여성신사참배 반대운동가이며 추록성도인 최덕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최덕지 전도사님은 기성교회와의 타협이나 접촉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교회 창설을 시도해 재건교회를 조직합니다. 최덕지 전도사님은 195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여성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여성 목사 안수 문제 때문에 재건교회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최덕지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6년 5월 13일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인 1901년 5월 14일에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역사상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1901년 5월 14일 오후 2시 상동교회에서는 김기범과 김창식 두 분에 대한 목사 안수식이 무어 감독의 집례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목사 안수식을 받은 두 분 가운데 김기범 목사님은 연안과 인천에서 목회를 했고요. 1920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떠돌았죠. 그때 청년이었던 김창식이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올린고 선교사님 집에 심부름꾼이 됐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선교사님들의 생활에서 흠잡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격에 감화돼 예수를 믿게 됩니다. 김창식은 그 뒤 홀 선교사님을 도와 평양에서 전도하다가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김창식은 목사 안수를 받은 뒤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일하다가 1929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인 1901년 5월 14일은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역사상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에는 경신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진석호 장로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이 스승의 날에 생각나는 분입니다. 진석호 장로님은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 경신학교가 설립된다는 보도를 듣고 고향인 함경남도 정평에서 서울까지 걸어와 입학시험을 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북간도로 가서 정동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신학교 교사와 교장으로 평생을 보내면서 참 스승의 모습을 확립한 분이죠. 1934년 연동교회 장로로 취임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를 위해 정성껏 봉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경신고등학교 교장 진석호 장로님이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1973년 5월 15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에는 소래교회가 설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인 1883년 5월 16일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집니다. 소래교회는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촌리에 세워진 교회로 송촌교회라고도 하지요. 소래교회는 처음에 서상륜 선생의 전도에 힘입어 설립하게 됐습니다. 서상륜 선생님은 의주가 고향인데요. 중국 대륙 동북 지역에 가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번역한 다음 그 성경을 가지고 국내로 돌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서상륜 선생님은 이 일로 체포돼 투옥당했다가 탈출해서 동생 서경조와 함께 당숙이 사는 소래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는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소래 마을 쉬운 8세대 가운데 50세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설립된 소래교회는 설립 이후로 교회 건물을 세 번 지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래교회 설립 직후인 1884년, 두 번째는 1895년 7월에 기와집 예배당을 지었고요.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건축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했지만 소래교회 교인들은 이 제의를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소래교회는 날로 발전해 8칸짜리 예배당을 헌당한 지 1년 만에 16칸으로 증축을 했고 1936년에는 함석으로 된 예배당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이 함석 예배당은 해방 이후에도 남아있었는데 6.25 사변 중에는 파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온 황해도 출신 장로 교인들이 중심이 돼 황해노회가 조직되고 황해노회는 소래교회당을 남한에 복원하기로 하고 경기도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교 교정에 소래교회 건물을 지어서 1991년 3월에 헌당식을 거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복원된 소래교회당은 세 번째 예배당의 모습을 복원한 것이지요. 그 소래교회가 1883년 5월 16일에 설립됐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보는 세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어린이들을 기쁘게 보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어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세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따라가는 마음에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소영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세상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사랑으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 예수님을 본받아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의 모든 고백과 기고가 저희 하루하루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지

자, 오늘은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든 좀 정성을 들여야 되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금방 쇠퇴하고 망가집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꽤 새 건물인데도 벌써 20몇 년이 흐르니까 뭐 고칠 곳이 굉장히 많고 계속 공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것들이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마당에 보면 요즘 뭐 꽃들이 굉장히 뭐 화려하게 피고 있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조경팀들이 굉장한 에너지를 써야 이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뭐 식물 하나도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잡초는 그냥 자라는데 참 신기하게 식물은 그냥 자라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주택 생활을 잘 하지 않고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식물을 기르는 거 보면 외출을 좀 자주 하거나 좀 신경을 못 쓰면 금방 시들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살 때는 이제 단독주택 백야드가 있으니까 조금 뭐 그렇게 넓지 않은 백야드인데도 금방 잡초가 자라고요. 잡초가 한번 자라면 그거 제거하기 어려워요. 제초제를 뿌려도 또 나더라고요. 굉장히 번식이 빠르고. 자, 오늘 우리가 이 뭐 기업은 물론이고 작은 식당 하나도 그냥 유지하지 못하죠. 한 3년 안에 다 망합니다. 웬만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좋은 교우관계, 이거 공을 들여야 됩니다. 좋은 친구 그냥 안 만들어지죠.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야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 같은 것들이 커져 강아지나 뭐 식물과 비교가 안 됩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가까운 관계라고 그냥 두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심한 신경과 공을 들여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예, 왕국을 세우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수고를 해야 이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결혼만 하면 행복

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가정의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이유들이 참 많이 있겠는데 더 다룰 수는 없고 오늘 잠시 한두 가지만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오늘 시대 위기 중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요, 분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주함. 현대인들이 다 바빠요. 특별히 우리 도시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를 지고 흔들고 있는 물질주의의 세상입니다. 이 물질주의 세상의 특징은 소비주의입니다. 부지런히 벌지만 부지런히 소비하죠. 상업주의의 세상에 이 우리가 돈을 쓰도록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산업이 돌아가는 거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의 이 물질주의. 이 물질주의는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건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돈이 부족한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전히 은행에 빚은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 이 현대 이 상업주의는 욕망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게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을 또 구해야 되고 또 누리고 싶고 또 그러려고 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더 열심히 얻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또 소비해야 되고 그런데 이 메커니즘에 들어가면 정작 이 소비사에서 누가 소비되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과주의. 끊임없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안에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분주하게 만드는 삶의 이유 안에는 욕망이라는 게 있다. 욕망. 욕망이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피로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관계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은 다 피곤한 거잖아요. 나 피곤해, 너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짐이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피로사회는 뭘로 가느냐면 개인주의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터 브루그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학자는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에 저항을 해야 안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렇게 착취하고 착취를 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일 중독 증상 이 과잉 활동성의 시대 여기에 저항을 해야 한다는 거. 오늘 시대는 뭐예요? 더 끊임없이 더 업그레이드 끝이 없는 거죠. 이런 때 우리가 저항을 이런 이 문화에 저항을 하고 더 하는 문화에 이렇게 그만, 충분해, 이제 그만, 그만으로 충분해, 이제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해야 안식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져야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겨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맺을 수 있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공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주해질 수밖에 없고 분주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희생되느냐 하면 가족이 희생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식사도 함께할 수가 있는 시간이 없어 각자 따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니까 인간관계에는 시간의 총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족과의 대화와 소통이 줄어들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자랄 때 충분한 시간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부모가 필요한 그 시기에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회복이 안 돼. 시간은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친밀함을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바쁨이 우리를 필요하게 만들고 필요하니까 개인주의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공통의 관심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루아침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일만 하다 보면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는데 이 헌신과 많은 애정이 필요한데 그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분주한 삶에 정작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가족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한가운데는 뭐가 있나 우리의 욕망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욕망의 내면에는

물질주의가 있고 그 물질주의 속에서는 우리의 보다 더 편리한 삶을 살고자 하는 현대사회의 문화의 그 소비주의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다가 결국 우리의 가족을 잃어버린 형태가 오늘 우리의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 11절에 오늘 말씀 사랑장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성숙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점점 그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숙의 핵심은 뭐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건데 어린아이의 일이란 뭘까? 어린아이는 이기적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몰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때를 쓸 때 보면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부모가 뭐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내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장난감 붙들고 가게 안에서 들어놓아버리고 뭐 그냥 죽이라 그러고 울고 그러잖아요. 이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되는데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상태. 이 어린아이는 결혼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함께하는 거, 나 혼자만 사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 때 큰 걸림돌이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결혼관계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은 이기심인 거죠. 이기심은 자기 이익과 자기 욕구와 자기의 필요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보다 자기 자신의 필요, 자기의 만족에 더 집중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의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이기심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뚜렷한 성향이고 이거는 일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조금씩 더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기심은 인간 내 내면에 자라난 잡초와 같습니다. 이기심이라는 잡초는 쉽게 뽑아지지 않습니다. 잡초 제거가 큰 과제죠. 여러분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고 상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이 면들이 많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지내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안 먹으면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런데 함께 하면 살면 달라지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혼자 지내기에 편리한 문화들이 너무 많아졌고 사실 혼자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습니다. 인구의 절반이라고 그래요. 팬데믹 이후에 1인 또는 2인 가구로 구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형적인 3, 4인 가족 중심이 1인, 2인 가족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20세부터 44세 여성 중에 무려 55.1%가 결혼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나 사랑이나 성에 관한 개념의 큰 변화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우리 다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또 피곤해질수록 함께하는 삶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살아도 사실은 별거와 같은 삶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적 이혼도 많고 빈껍데기 관계입니다. 그토록만 멀쩡하지 실제로는 별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그것도 그리고 기간은 얼마 동안 합의를 했더라도 얼마 동안만 하라. 다시 합하라. 이런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도시에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방종한 도시였습니다. 유혹이 굉장히 많은 타락한 문화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경건한 목적을 위해서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만 해야 되고 반드시 그것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합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자들의 관계는 자의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많고 마귀가 공격을 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결혼관계를 깨뜨린 일에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고 끊임없이 서로의 필요에 다가가야 하고 서로를 돌봐야 되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서로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말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세심하게 돌보는 이 작업이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부부의 관계 안에 잡초가 생기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신비입니다.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감춰진 행복과 기쁨은 이 세상에 다른 것과 비교할 게 없다. 전도서 9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그것이 내게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사실 해 아래서 전도서 기자가 참 헛되고 헛된 세상인데 그래도 그 이 헛된 세상에서 그나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다면 이 세상에 삶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기쁨에 도달하기까지 치루어야 될 대가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요. 혼자 할 수 없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함으로 누리게 하는 이 행복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든 우리의 결혼이든 우리의 삶이든 이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디자인한 핵심의 키워드 중에 이 관계성, 관계성. 그래서 가정이든 공동체든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것,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는 것, 이를 마주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해 여기고 서로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가고 상호 복종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나만을 집중하는 이 사랑, 그죠? 이 병적인 자기애, 미숙한 상대라는 거,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 나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사랑은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에 상대를 향해야 합니다.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하던 사람이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고자 하는 것. 나의 주장과 취향을 서서히 내려놓으면서 상대와 함께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 이게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의하면 자기라고 하는 이 에고에서 타자로 옮겨지는 작업, 이기심을 조금씩 벗어나는 과정,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여러분 뭐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전후좌우 구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때를 쓰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결혼 생활 속에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남녀가 함께 모여 산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왕국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는 모두가 군주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의견을 존중히 여겨주고 어떤 때는 내 주장을 꺾고 상대에게 져주는 것. 그게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래서 성숙이란 뭘까요? 나의 섬김을 통해 상대가 기뻐할 때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그게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서 나오는 거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기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돌보아서 그분의 기쁨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사랑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나의 유익만 구하면 그건 쾌락적이고 육체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미혼의 남녀가 연애할 때도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자꾸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어지세요. 그러니까 벌써 데이트할 때부터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 징조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게 없는데 데이트할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그럼 빨리 눈치채야 돼. 아니다. 여러분 심려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폭력, 데이트 폭력 많아졌어요. 가스라이팅을 막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자기 중심적으로 안 되니까 자기 욕망의 도구로 상대를 도구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혼전 성관계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자세히 보세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헤어지고자 한다. 그 헤어져야죠. 그 남자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기 힘들어요. 기다려야죠. 나의 육체를 탐하는 것인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동거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동거는 남자보다 여자가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여자들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 남자가 나와 결혼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동거하는 것이 그 사랑을 붙잡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다려 주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7년을 수일처럼 기다려주었어요. 아, 야곱이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랑은 진짜 깨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로맨스 가이예요. 로맨스 가이. 여러분, 말씀 적용을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합니다. 결혼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나 중심적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유치함,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베이비가 이제 성장하는 거, 그걸 내려놓아요. 나 중심적 삶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 이기심을 조금 더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까? Impossible,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 긴장과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기심을 다스리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은 선교지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다가 끝나버리는 게 선교입니다. 이기심 극복하는 거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셔,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사랑과 용서와 희생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매일 우리의 가정에서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현실입니다. 사랑은 가상도 아닙니다. 내 몸을 상대를 위해 내어주는 일, 갈수록 신뢰가 깊어져 가야 됩니다. 에로스 사랑만으로는 버텨내기 힘듭니다. 에로스는 여러분 관능적이고 성적인 사랑입니다. 강력하죠. 부부관계 안에 이 에로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만으로는, 이 에로스는 자기에게로 기울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아가페의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가정의 부부의 관계 안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사랑한 것은 한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결혼은 상대를 끌어안는 것. 뭘요? 연약함까지 끌어안는 것. 상대의 강점만이 아니라 양쪽까지 품어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고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이기심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 욕구에만 집중하면 망가집니다. 상대를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신혼 초에는 많이 싸우잖아요. 왜? 서로가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요즘은 뭐 한 명, 두 명 겨우 키우니까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어쩌면 베이비인데 둘이가 만나서 결혼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성숙해지면서 어떻게 싸움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내 생각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깨달아지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용량이 좀 더 커져가고 그래서 점점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왜?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진짜 결혼의 기쁨은 시간이 흐르고 성숙해지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행복과 기쁨과 그 비교가 안 되는. 만약에 신혼여행이 결혼의 절정으로 이긴다면 그때부터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요. 신혼여행은 시작입니다. 벽돌을 쌓아 집을 짓듯이 사랑이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길고 긴 여정이 바로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함께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 관계가 빚어져갑니다. 정서적, 영적, 육체적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실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에 다가가려면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원하면다면 기꺼이 함께 가주는 것,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주는 것, 이게 산상수원의 삶이 멀리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가 싫어도 기꺼이.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들은 이 순수한 사랑을 지루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너무 육체적인 것에만 클로즈업 시켜버려. 이게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자기 중심적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이 빗나간 사랑을 미화시키는 것. 사람들은 쉽게 이런 행복의 환상에 젖어들 것으로 속는 것입니다. 선정주의적 이 문화들, 난 너를 원해, 육체만을 탐하는 이 문화는 불륜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

죄를 벗어난 사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종신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한순간에 정욕에 무릎을 꿇은 그 일에 대한 후유증은 생각보다 커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은 처절하게 레슨을 했어요. 여러분,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1년 만에 죽습니다. 통곡을 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배다른 자녀들 사이에 근친상간이 벌어지죠. 그 일로 인한 살인극이 이어졌습니다. 피로 물들이는 역사가 다윗 왕가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빗나간 사랑의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계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욕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메시지는 결코 사탄의 음성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여러분, 성경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카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언약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성경 전서에 드러냅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를 보면 나타나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해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란했습니다. 집을 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 아내를 받아들이죠. 다시 돌아올 때. 근데 또 가출을 해요. 또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배워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음행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음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행에 빠져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이 호세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잘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결혼관계가 호세와의 관계, 결혼관계가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가 남아있어. 집은 무너졌는데 집터가 남아있어. 다시 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그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 언약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의 핵심은 신실함이에요. 변함없는 태도. 그래서 이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언약이 없으면 집이 없는 집, 기초가 없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흔들려도 기초가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지으면 되니까.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금은물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서약을 하는 거죠, 결혼에. 여전한 사랑. 함께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언약이 가정을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 결혼식, 이상한 결혼식 너무 많아요. 주례도 없고, 뭐 서약도 없고, 공포도 없고, 뭐 쇼를 하는데 인생이 쇼입니까? 여러분, 이 결혼식에 너무너무 중요한 건요, 서약이 있어야 돼요. 서약,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객들이라고 그러지만, 축하객이지만 사실은 그 축하객은 축하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증인들입니다. 왜? 서약을 하는 거거든.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 우리끼리 결혼하는데 뭐 누가 왜, 부모님들 하객도 뭐 안 부르고 뭐 이런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둘이 마음만 맞으면 되고, 뭐 둘이 마음만 맞으면 결혼해요. 여러분, 둘은 마음 자꾸 드덩거리는데 뭐 둘이 마음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둘이 마음이 틀리면 헤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지켜줄 안전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약을 해야 됩니다. 서약을 어디에요? 성경 위에 얹고, 목사님 모셔서 주례를 하고, 성경 위에 서약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지켜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이 언약,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그죠? 성경 위에 손을 얹어야 돼요, 성경을. 요즘 성경을 또 안 들고 다니니까 아이폰 위에, 아이폰 안에도 성경이 있으니까 올리든지 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공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포. 이 두 사람이 이런 언약을 이제 약속하였으므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게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들어 결혼을 했고 마음이 안 들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충성됨을 찾아오기 힘든 거예요. 오늘 가정이 남 안 가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에만 몰두한 관계에는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이 될 때까지만 결혼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성은 더 이상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성을 상품화시켜버렸습니다. 욕구에만 충실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욕구를 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인격은 빠진 몸만을 원하는 세상. 이게 미디어가 오늘 젊은이들의 의식을, 사고방식을, 관점을 다 오염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결혼이 아닙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하겠다는 서약이 빠지면 언약관계라고 할 수 없고, 언약관계가 아니면 그 가정은 기초가 없는 집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트라이 앵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남녀. 그래서 두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는 결혼.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정의 중심에 놓여있다면 나를 희생함으로 상대를 행복하게 하라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 상대를 끌어들이는 방식의 결혼이 아니라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면 당장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특히 결혼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고 불편한 일들이요. 사랑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가정은 힘들기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힘든 고비를 극복하고 나아가면 그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겁니다. 경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결혼관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들어있는 것. 그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은 서툴죠, 어리죠, 미숙합니다. 감정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사랑은 자라가고 결국은 우리의 행복도 자라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사랑 앞에 온전히 그렇게 굴복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게 뭔지, 용서가 뭔지, 희생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가정의 원리를 계속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역입니다. 결혼의 제도가 많이 손상되어져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갈수록 세상이 삭막하고 퍽퍽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공동체가 사라진 거고, 공동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축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면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성의 문제, 영성의 문제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한계를 맞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결혼할 때 행복하지 않으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가면 결코 행복은 쉽지 않다는 깨달아요.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의 담금질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오를 때, 때로는 옛날에는 조건을 따졌지만 조건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적으로 성장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은 이루었지만 우리의 가정을 잃어버렸고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개성을 실패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복음의 실체를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더 나은 믿음의 세대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교회 봉사만 하고 우리의 자녀들과의 그 복음의 개성을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면 이제 우리를 다시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사랑의 궁극적인 실천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보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이 가정을 내버려두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분주함의 중심에 우리의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물질주의에 내가 소비되어져 가고 결국은 점점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복음이 핵심이고 그 복음적 삶은 결국은 이기심이 해체되고 나보다 상대를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아내를 나보다 남편을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나의 만족만을 추구했던 나의 행복만을 추구했던 그 삶의 방식이 이제 돌이켜 기꺼이 가족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을 통하여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우리의 신앙의 개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오늘 이 시대 속에 엄난하고 폐역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의 관계,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양향기 윤선영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며 때로는 지치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게 하고 믿음은 우리의 내면을 다시 세워주는 능력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믿음으로 채워진 마음은 두려움 대신 평안으로 가득 차기에 오늘도 주 안에 거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그러면 주 안에서 그 능력의 힘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나무인이 부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가정은 삶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이고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인격과 삶을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관계가

가족인데요.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 인격이라면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가정은 신앙생활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성숙, 시험으로부터 오는 보호,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가정이 건강해야 신앙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력서를 보고 가정을 살펴보지 않고 신학교회에서 한 남자의 가정이 바로 그의 이력서였는데요. 이렇듯 가정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즉 기준이기 때문에 신앙에 성공하려면 가정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함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호산나 싱어스의 믿음의 가정, 이어서 시와 그림의 하늘의 축복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데요. 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려면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행동을 적용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점점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을 텐데요.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진심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민감하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땡스기빙 밴드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어서 빨간 약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난은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여정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말씀을 지킨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반면 악인을 잠시 누리는 번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라질 그림자일 뿐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 잠시 번영을 누리는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이렇듯 새로운 한 주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영광으로 끝나며 악인들에게는 번영이 심판으로 끝남을 깨달아서 혹 나에게 연단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김도연 씨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려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FEBC 초대석.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발견하고 이제는 수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부의 기준을 전하는 분입니다. 빚이라는 절망의 늪을 건너 하늘의 재정 법칙을 가르치는 왕의 재정의 사명자 NCMN의 대표이자 우리 삶의 재정적 돌파를 돕는 김미진 대표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대표님 최근 전국과 세계를 다니시면서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신데요.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계십니까?
1: 바쁜데요. 바쁠수록 참 감사해지네요. 요즘은 한 8개월 정도는 열방으로 세계로 나가고요. 나머지 한 4개월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근데 실은 많이 바빠요. 근데 예전에는 그 바빴던 것이 그냥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바쁘게 살았다면 지금은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네. 그 부르심을 따라서 막 열방으로 뛰고 있으니 오히려 더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우리 부산의 청취자분들과 만날 수 있으니 또 감사하네요.
0: 네. 사실 우리 김미진 대표님 하면 이 재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바로 떠오르지만 처음부터 이 길을 걸으셨던 건 아니죠. 과거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 속에서 견디고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지나쳐 오셨는데요. 그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서 마주했던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1: 그렇죠. 저는 재정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성경권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좀 폼나게 살아야지. 이렇게 했죠. 근데 1997년 네, 11월 달에 IMF가 한국에 오면서 정말로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죠.

0: 네, 참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정말 스스로 아 그만 살아야 되겠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제가 사업할 때 잘 못한 여러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혼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그 큰 실수를 했지만 세컨 찬스를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율법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에 그 빚이 그때 한 50억 졌거든요.
1: 네.
0: 그러니 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억 될걸요. 그래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제주도 갔잖아요. 거기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미역을 주워서 먹고 있는데 참 신세가 막 한탄스러워서 많이 울었어요. 촬영하잖아요. 한참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딸아, 이 바다를 너에게 선물로 줄게. 아, 꼭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는가? 그 순간 갑자기요. 아니, 이 아름다운 김용바다를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준단 말이야? 갑자기 내 마음이 부자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미역을 줍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김용바다가 정말 아름다운데 아 그때 제가 생각하면 늘 따뜻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 가장 초라한 모습에 있을 때 그 김용바다를 선물로 주겠다는 그 유머로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김용바다를 얼마나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하셨을까.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셨을까 하고 혼자 그냥 많이 웃어요. 지금도. 가장 어두운 어떤 경제적인 터널 안에서 저는 그 사랑의 하나님,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내가 실수했지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때 제가 바로 하나님의 경제 원칙, 재정을 다루는 법을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제가 재정 원칙을 발견하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 네. 지금은 뭐 김미진 대표님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지만 당시에 정말 눈물 지으며 지나왔던 나날들 하나님께서는 이 김미진 대표님에게 특별히 이 재정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재정일까요? 많은 영적 주제 중에서도 특히 이 돈, 재정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나요?
0: 사람들도 많이 묻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돈이냐고.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한번 해봤는데 제가 반대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에서 지금까지 돈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오히려 금지처럼 여겼을까?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한 200도 읽었거든요. 성경에는 재물, 돈에 관련된 내용이 약 2, 3천 구절이 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3분의 1이 이 돈과 소유에 대한 비유란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돈을 다루어야 되는지 거의 못 배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못 배우고 가정에서도 못 배운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부터 배운단 말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 믿음은 좋은데 돈 때문에 가정이 막 무너지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아, 사역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실제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막 부부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자녀한테 상처 주고 아, 돈 때문에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는 이거 가르쳐야 된다. 이거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교회에서는 믿음과 구원만 가르치는데 아니다. 이건 정말 재정에 대해서 3천 구절이 있는 이 문제를 가르쳐야 된다.

0: 붙어야 교회와 그다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1: 그렇군요. 흔히 세상은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치지만 우리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성경적 재정관의 핵심 정의는 무엇입니까?
0: 세상은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부자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의 기준은 전혀 달라요. 세상의 부자를 세상에 속한 부자, 속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부자를 거룩한 부자, 성부,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요. 속부는 세상의 부죠. 근데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은 그런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려서 잡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부는 잠언서 13장 22절에 이 성부의 선한 사람의 재물은 자녀 손손에게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가, 재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기에서 속부와 성부가 나누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재정관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걸 알고, 아, 나는 관리인이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이걸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다. 성부로서 청직이는 세상과는 다르게 돈을 벌고 다르게 쓰고 다르게 나누는 삶을 살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출발한 왕의 재정학교, 2012년에 NCMN이 설립이 됩니다. 이 왕의 재정학교가 벌써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학교가 세워진 목적과 비전 소개해 주시죠.
0: 네. 이 성경적 재정 원칙 안에서 저는 이 홍성근 목사님의 재정 강의를 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빚 갚는 방법들을 홍 목사님이 가르쳐 줄 때 제가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도전되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홍 목사님한테 이 재정을 배우고, 아, 그러네.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네. 그런데 왜 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가? 이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은 나 혼자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온 열방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그 IMF 때문에 부도나고 50억 빚을 이 원리를 깨닫고 4년 반 만에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가로서 성공했죠. 네. 그런데 이것을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왕의 재정 책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내가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이걸 왜 써야 되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간증으로 많은 낙심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의 간증으로 이 불신자들도 주께 돌아올 것이다. 왕의 재정 책을 쓰고 왕의 재정 스쿨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순종하는 뜻에서 왕의 재정 책을 규장 출판사하고 해서 썼죠. 근데 실제로 정말 이 책을 읽고 불신자들이요 엄청나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정인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들이 왕의 재정 책을 사서 낙심자 불신자들한테 전했대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돌아와서 제가 아는 사람에도 수백 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 신자들, 대보살들이 주께로 엄청나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왕의 재정 스쿨을 만들었는데

0: 하나님의 왕의 기업을 또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왕의 기업을 왜 만들어야 돼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60장으로 약속하셨어요. 왕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만 그 기업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60장을 쭉 읽어보니 와, 이거 엄청난 약속인 거예요.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을 하며 그 하나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가져오는데 먼 곳에서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오는데, 왜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의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의 재정학교는 네, 어떤 재테크를 가르치지 않아요. 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재생의 주인을.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관리인 청지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재정학교를 네, 세웠고 수많은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오늘 김미진 대표님과의 만남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시고요. 왕의 재정 NCMN의 대표 우리 김미진 간사님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베스트셀러 이 왕의 재정의 저자이자 또 유튜브에서도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셨어요. 누적 1억 뷰가 이상 나왔습니다. 정말 2억 대단하십니다. 2억 뷰가 나왔나요?
0: 네, 네, 네.
1: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재정 강의 하나만으로도 이 난 크리스천들까지도 전도하는 이 컨텐츠를 이렇게 오랫동안 경영을 해 오셨는데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수료생들이 배출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고 삶이 완전히 뒤바뀐 드라마틱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너무 많은데요.
1: 네.
0: 그 최근에 그 한 3일 전에 지난주 토요일 왕의 재정 서울의 27기 왕의 재정을 수료했어요. 수료식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때 들어온 학생이 예수 안 믿는 학생인데 이제 부인은 이제 교회를 잘 숨기고 이제 왕의 재정 간사로 신청하면서 이 남편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술 중독이에요. 매일 소주 세 병씩 드세요. 언제부터 드셨냐니까 결혼 전부터 드셨대요. 그래서 아니 지금 당신이 학교에 오는데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러니까 아, 네, 어젯밤에 금요일날 소주 3병 먹고 왔대요. 근데 여기 왜 왔냐? 아, 우리 와이프가 꼭 와야 된다 해서 왔대요. 근데 3개월 동안 우리가 소급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요? 이 남편이 하루도 술을 안 먹은 적이 없었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이 3개월 동안 술을 끊어버렸어요. 예, 담배도 끊어버리고요.
1: 네.
0: 그리고 자기는 이제 크리스천답게 잘 살겠다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은 일이고요.
1: 네.
0: 또 어떤 부분은 완전히 가정생활이 다 깨져서 왔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깨졌는가 보니 이 돈을 왜 썼냐부터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아, 두 사람이 바뀌었어요.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 싸움의 구조를 다 바꿨어요. 네가 왜 이 돈을 쓴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돈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쓸까 이렇게 하면서 그 가정이요 완전히 깨지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화목하게 바뀌었어요. 네, 이런 일은 한두 개가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이 학생으로 오셨는데요. 그 500명 앞에서 고백했어요. 나는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정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뭔가를 위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교인들에게 빚졌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이제 빚 갚아라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의 파워가 다 잃어져 버리고 빚을 못 갚아서 자기가 주의 종이 아니라 만몬의 종된 것을 깨닫고 오셔서 그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3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그 못 갚았던 빚을 다 갚고 새롭게 이제 목사로서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그 교회를 이제 다시 일으키는

0: 이런 어떤 부분도 많고요. 변화되는데 일반적이 아니라 완전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1: 네. 지금 뭐 이 이야기를 듣다가는 오늘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아, 또 반갑고 감사한 일은요. 바로 여기 부산에서 이 오는 6월부터 부산에서 왕해재정학교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시죠.
0: 네. 서울에서만 계속 왕해재정학교가 열렸잖아요. 27기나.
1: 네.
0: 근데 지방 커리큘럼들이 요청을 많이 했어요. 아, 우리 지방에서 미진 간사님 팬인데 우리가 서울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다. 지방에서 좀 열어달라. 그래서 작년에는 대구에서 열었어요. 올해는 부산, 대구, 울산, 포항 지역이 가까이 모일 수 있는 부산에서 열기로 결정했어요.
1: 네.
0: 그래서 장소는 이제 날마다의 교회를 이제 빌려주신 데서 그 장소를 빌려서 우리가 사역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지방의 부산에 우리 또 저를 좋아하는 팬들과 또 하나님의 재정 원칙으로 돌파하고 싶은 사람들, 네, 정말 필요한 분들, 아, 여러분들 좀 만나고 싶네요.
1: 네. 오늘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네네. 이걸 누구를 찾아가서 또 질문을 해야 할지,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모르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김 대표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아, 정말 나도 그런데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성경 속 재정 원칙을 찾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이 김미진 대표님 직접 또 만나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6월에 개최된다는 소식인데요. 6월이면 금방이에요, 대표님.
0: 그러네요.
1: 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초대 말씀 좀 전해주시죠.
0: 재정적으로 막혀있는 분들 꼭 오십시오. 네, 반드시 말씀 안에서 돌파의 길을 찾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것이 됐으니까요. 빌리는 분들, 버는데 왜 항상 부족한지 모르겠다 이런 분 꼭 오세요. 돈의 문제로 가정에 갈등이 있는 분들 오십시오. 재정은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지혜롭게 쓰는 법 모르겠다 오십시오. 네, 망가지면 하나입니다. 네, 열린 마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나는 새롭게 돌파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은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1: 네. 대표님이 직접 초대 말씀해 주셨고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날마다 침례교회에서 6월부터 왕해재정학교가 열린다는 소식을 오늘 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접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디로 문의를 하시면 될까요?
0: NCMN 홈페이지에 부산재정학교 등록창이 있어요. 그 공식 채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면은 네, 그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선착순이라서 아주 빨리 마감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공식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셨고요. NCMN입니다. ncmn.kr로 접속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왕해재정학교 이렇게 검색하셔도 좋겠네요. 이 재정적인 문제로 밤낮을 설치며 낙심하고 계시다가 오늘 우연히 우리 김미진 대표님의 이 간증을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마음이 무거운 분 계실 거예요. 재정 문제로 밤을 하얗게 지새운 분도 있을 거예요. 내일이 두려운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봤잖아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네, 제가 압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는 그 강야의 그 자리가 사실은요, 소명이 깊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저는 광야에서 정말로 소명

0: 사명을 받았잖아요. 욥께서 말했습니다. 너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저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줄 수 있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손에 꼭 쥐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를 새롭게 한 것처럼 당신도 반드시 새롭게 하고 돌파구로 주실 겁니다. 답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 네. 네이션 체인저 무브먼트 앤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ncmn.kr로 접속하셔서 오늘 대표님이 초대해 주셨던 6월부터 시작되는 부산 재정학교 여러분 문의 접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초대의 말씀과 또 도전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NCMN의 대표 김미진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0: 네,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버이주일만 되면 꼭 준비하는 것들이 있죠. 삐뚤빼뚤 쓴 편지, 또는 색종이 카네이션, 때로는 뭐 간단한 율동이나 공연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서툰 마음 하나에 부모님들은 울컥하곤 하죠. 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짧은 한마디에 한 주의 피곤함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겠죠? 넘어지고 실수해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어버이주일로 지킬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좋은 씨앗의 선하신 묵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 부모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도 많아지고 또 잠은 부족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또 사랑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차려주는 일, 또 깨끗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매일같이 또 빨래를 하는 일, 그러다 또 아프기라도 하면 밤늦게 열 재고 또 약 먹이고 잠을 못 이루시잖아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엄청난 그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 텐데 이번에는 그 어버

사회주의래 우리가 좀 많이 부르는 찬송가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 CTS 찬송가 앨범 중에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 6집 앨범 중에 은혜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오늘 깊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 이어서 안산 시립합창단의 사랑은 영원하네, 그리고 송경민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 히스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이 부쩍 좀 많아지셨죠? 이렇게 가정의 달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가족들이 모이고 오랜만에 안부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도 좋은데, 평소에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족의 가정의 소중함, 감사함을 좀 느끼고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가족끼리도 뭐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같은 집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사실 좀 거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긴 대화가 아니더라도 짧은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수고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을 더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지친 마음도 다시 일으킵니다. 자, 그런 사랑의 대화를 평소에 좀 많이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자, 다음 찬양 이어드립니다. 손재석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또 소리엘 앨범 중에서 내 진정 사모하는 조수아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신 곡은 3일 POP 앨범 중에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I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옛날에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서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죠. 옛날에는 직접 보지 못하면 볼 수 없었던 시대지요. 요즘이야 방송 매체를 통해 얼마든지 대통령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면 원근 각처에서 길 양쪽에 모여들었습니다.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나이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70리키를 걸어서 그리고 임금님의 행차하신다는 길가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가 임금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엎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이 말하기를 멈춰라. 그리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님께서 임금님 뵙고 싶다 하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신다고 하셔서 엎드렸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효자로고.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효자에게 아들에게 상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동네방네 퍼졌습니다. 다른 마을에 아주 불효자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머니를 강제로 업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그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흐뭇해하시며 행차를 멈추고 그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근방에는 효자도 많구나. 참 기특한 일이로고. 그 불효자도 효자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임금님을 뵙고 싶다 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안 보신다고 해서 엎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 흉내를 내는 겁니다. 동네에서 불효자로 소문난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껄껄 웃으시며 대답합니다. 흉내라도 좋아. 효도를 흉내내는 것은 좋은 것이니라. 그리고 불효자에게도 상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효도는 흉내를 내어 하여도 좋은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립니다. 어머님의 성경, 윤형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손영진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보냈고요. 또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의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 귀한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여러 가지 계명과 명령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 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형 계명입니다. 순종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도 아니고요. 마음에 있으면 순종할래?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도 아닙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삶은 부모를 공경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의 언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의 언어가 같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부모를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에이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옹기장이 선교단의 축복의 샘 들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또한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부모님에게 만족합니까? 라고 1,000명의 자녀들에게 물었는데 무려 50%는 부모를 만족치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부모답지 못한 부모마저도 공경해야 할까요? 자녀를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부모마저도 공경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어머니도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령이요, 무조건적입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하라, 존경받을 만한 부모만 공경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 아버지 노릇 잘하고 돈 잘 벌어 올 때만 아버지를 존경하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성경은 없습니다. 아버지면 공경해야 하고 어머니면 존경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주기만 하면 아버지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어머니가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면 공경하라는 절대적인 가르침이 성경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최미희님의 나는 비록 약하나.

이어서 들으신 찬송 이광희님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은 생명의 모습이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젖을 물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많은 화가들이 생명의 신비와 자애로움을 느꼈고 그것을 즐겨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노인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을 그린 피터 파울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고 하는 그림은 젖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어머니의 자비로운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루벤스는 로마의 작가 발레리우스의 막스무스의 기념될 만한 행위와 격언들에서 그림의 주제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공교롭게도 늙은 노인과 젖을 먹이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착한 딸 페로는 아버지를 아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젖을 먹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버지를 면회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수, 곧 젖을 먹여 아사 직전인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가 루벤스가 이 이야기를 소재로 그림을 그린 것은 바로 자녀의 효심을 상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양 음반에서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에베소 6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옳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당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합니다. 5월이 되었는데 싹이 나지 않은 나무는 죽은 나무가 틀림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런 자연의 섭리와 같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효자상 효녀상은 잘못된 거죠. 효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이는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조건이 없듯이 자녀도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세 번째 교훈은 첫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였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인간을 위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등등. 그러나 5계명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였는데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선포되어 있고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다섯 번째 계명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란 뜻입니다. 가장 으뜸가며 우선되는 계명이란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을 주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 효도에 관해서 이 명령을 지키면 아주 좋은 상급이 있습니다. 보상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6장 3절 말씀, 형통의 복입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잘 되리라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부모와 관계가 좋을 때 당연히 생이 아름답고 복되게 된다는 사실은 기정된 사실이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낳아주었기에 공경하는 것 아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었기에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길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줬기에 공경하는 것 아니라 단 한 조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계절, 이 복된 5월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복된 나날 되십시오. 샬롬.

0: KBS 이미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셨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10년 가득 부모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비롯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자녀죠. 동시에 육의 어머니 아버지의 귀한 혈육입니다. 이 관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극진히 섬겨서 주님이 약속대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나요? 열심 말고, 세월 아껴 사는 거 말고, 거짓과 탐욕으로 아웅다웅 다투며 사는 인생 말입니다. 사람은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인생 짧습니다. 한번 죽은 후에는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며 선한 사업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소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시간에 주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또 사연이에요. 어떤 사연이 올 함께 나눠질까 궁금하고 설레지 않으세요? 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9507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충만 복음성가 들려주세요. 아, 이 짧은 사연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한참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살면서 충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 사회 일반 사회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충만이. 우리는 이 충만이란 말이 너무나 크고 은혜롭고 깊이 다가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요, 이 충만으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위로받고 충만해진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길 때 2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그 집은 이제 이 친구가 큰딸이었고요. 밑으로 동생 있고 늦둥이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참 저 나이에 미국에 가면 언어도 그렇고 너무 힘들 텐데 그런 걱정 많았거든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메시지 한 토막을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왜 충만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강도사님께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성경공부도 해주시고 큐티도 가르쳐주시고 은혜와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개척교회 수련회 갔던 일들, 같이 찬양하고 크리스마스에 연극했던 것, 성도님들 댁을 방문하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캐롤 부르던 기억까지 모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 말씀처럼 미국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강도사님을 통해 시작된 이 신앙과 믿음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하루빨리 직접 뵙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의 일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텐데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20여 년간 이 친구 소식 몰랐거든요. 수소문에서 방송국에도 연락하고 여기저기 홈페이지도 검색하고 해서 저의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준 거예요. 이 친구 고등학교 2학년 갔는데요. 아, 세상에. 약대 공부해서 약사로 일하다가 지금 의사 남편 만나서, 또 남편이 병원 개원해서 매니저로 함께 지금 하고 있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보람? 결코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히 밀려왔거든요.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메시지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고 함께 받을 메시지다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9507님 신청곡 충만이었는데 그 충만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가운데 이 사연까지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선의 찬양으로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5226님 사연이에요. 눈부신 햇살과 화사한 꽃, 푸르른 초목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주님의 자연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던 한 주간. 좋은 친구 심지은구 목사님은 어떤 날을 만드셨나요? 향기로운 커피 마시며 저의 반가운 인사를 주님 사랑의 향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야,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사연 글이었어요. 와, 여기에 그 어떤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눈부신 햇살과 화사한 꽃, 푸르른 초목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주님의 자연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던 한 주간. 좋은 친구 심준구 목사님은 어떠한 날을 만드셨나요? 향기로운 커피 마시며 저희의 반가운 인사를 주님 사랑의 향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향기로움이 마음 가득히 느껴졌어요. 좋은 사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사연들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중증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듯이 바짝 붙어서 수발을 드는데요. 가끔씩 어머니 내가 누구야? 고 묻는답니다. 병은 더 악화됐지만요. 요즘은 이런 대답을 주신다고요. 우리 아기 주님 아들. 육신은 비록 시들어가지만 심령 깊이 아로새긴 생명의 복음은 목숨처럼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얼굴 아닐까요?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같이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복한 주일. 오늘은 특별한 이름이 있는 주일이지요.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은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잘 전했지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부모님이 베풀어주신 사랑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하는 특별한 주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요즘 하얀 솜털 같기도 하고 눈송이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눈에 띄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꽃가루예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솜털 같은 꽃가루뿐만 아니라 미끄럼틀이나 놀이기구에 노랗게 가루가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본 적 있을 텐데요. 그것도 송악가루라고 불리는 소나무의 꽃가루랍니다. 봄이 되면 이 꽃가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이 계속 흘러서 고생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봄이 되면 왜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는 것일까요? 바로 꽃들이 자손이

내 씨앗들을 멀리멀리 퍼뜨리는 현상이에요. 꽃가루는 바람에 잘 날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자연스럽게 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전도사님은 요즘 꽃가루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한다면 꽃가루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꽃가루처럼 날아가서 상대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겠지요? 우와,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여러분을 통해 서로 서로에게 날아가 예쁜 사랑의 꽃을 피우고 멋진 나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서로 서로의 마음이 예쁜 정원처럼 정말 아름답겠지요? 가정의 달 5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꽃가루처럼 서로에게 전하고 날리는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꽃들도 함께 듣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믿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성구를 잘 들어보세요.

아멘.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공경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힘든 부모님을 위해 집안일을 돕는 것. 부모님께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하는 것.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마음을 다해 내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구를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전도사님은 우리는 죄 어린 친구들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으로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구를 불러보기로 해요.

라디오쇼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 군인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코리의 시계가게는 유대인을 안전하게 숨기는 것을 돕는 사람들의 비밀 장소가 되었었지요. 그 후 코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식사가 준비됐어요. 모두 모이세요. 베시 언니가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했어요. 식탁 위에는 9명을 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여러 곳에서 왔어요. 코리는 가게에서 왔고 아버지는 작업장에서,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비밀리에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숨어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6명 중 3명은 남자 청소년이었어요. 그들은 비밀 경찰에 의해 독일로 끌려가 전쟁 공장에서 일하는 일을 피하려고 이곳에 숨어 있었어요.

0: 나머지 세 명은 시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마리아, 데아라는 두 명의 부인과 옷이라는 젊은 남자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아홉 명의 사람은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식사 중 옷이의 재미있는 농담 때문에 한 번씩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물건을 모두 움켜쥐고는 위층에는 코리에방으로 달려갔어요. 코리에방 벽에는 몰래 만들어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어서 그 공간으로 들어간 후에 비밀의 방으로 옮겨갔어요. 그 작은 방은 넓이가 1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쥐죽은 듯 앉아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몇 분 지난 후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실래요? 다행히도 그건 코리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조금 전 들린 사이렌 소리는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비밀경찰의 습격이 아니었어요. 연습이었을 뿐이에요. 코리는 마리아가 비밀 통로를 통해 나오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오시는 벌써 다시 농담하기 시작했어요.
1: 난 비밀방에서 꽤 오랫동안 크림 케이크를 먹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0: 대안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진짜 습격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그들은 진짜 습격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게슈타포가 그 집을 습격하면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몸을 숨겨야 했어요. 그 집에는 나이 많은 남자 코리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만 사는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이런 훈련이 별로 재미가 없고 모두가 즐기고 있는 시간에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패시는 훈련이 끝날 때마다 그들에게 크림 케이크를 만들어주고는 했어요. 코리는 손에 초시계를 들고는 유쾌하게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기록을 깼어요. 지난번보다 10초가 빨라졌어요. 그들은 숨을 가쁘게 쉬고 약간씩 떨었지만 계속 식사했어요. 식사 후에 아버지는 성경을 펼쳐들었어요.
2: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을 읽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0: 아멘. 코리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비밀 장소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리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숨어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전하게 숨어있을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코리의 가족과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에 비밀 있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암송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과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가족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족은 항상 곁에 있어서인지 공기나 물처럼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관계가 가족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는 비싼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한번, 함께 대화하는 한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혹시 가족이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친지나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 옛 직장 상사 같은 분들께 따스한 전화 한 통이라도 아니면 문자 인사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이번 주는 가족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어버이 주일에 어울리는 곡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어머님의 넓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리라. 내가 슬피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고 내가 기뻐 웃을 때 기뻐 감사와 찬송을 부르십니다.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어머니께 받은 사랑,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들으십니다. 베이스 김요한의 음성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베이스 김요한이었습니다. 김요한 씨 어머니가 찬송을 참 좋아하셔서 김요한 씨가 찬송과 녹음을 또 많이 했어요. 어머니 사랑하니까 또 생각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요괴뱃의 노래입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참 애절한 가사입니다. 요괴뱃의 노래, 요괴뱃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 한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편곡에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철의 봄바람 전영택의 시입니다. 전영택은 소설가이면서 목사님이셨죠. 그의 소설에는 가난하고 착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사실주의적 수법으로 따뜻한 인간애를 그려낸 작품들이 많은데요. 기독교 잡지 발간에도 큰 일을 하신 분이죠. 작곡가 또 구두회는 숙명여대 학장을 역임하시고 화성법이나 대입법 등에 관한 저서를 많이 남기셨고 예술 가곡이나 여러 작품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또 생애 만년에는 구국기도회 등 나라를 위한 일도 참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집 인천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제목은 우리 집 인천 실업상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입니다.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이 첫 구절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또 연합을 강조하기도 하죠. 예배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초대교회의 공동체 정신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테너 구균종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테너 구균종이었습니다. 이번에 존 로터 곡 준비했는데요. 로터의 곡 지난 시간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5월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들으실 곡은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이라는 곡입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주 만드신 이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어나는 꽃들과 노래하는 새들을 보며 주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캠브리지 싱어스입니다.

네, 존 로터의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아름다운 세상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라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눈을 들어 이 세상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 은혜를 보아라. 주님 주신 기쁨과 놀라운 일,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다. 주께 찬양하라 온 피조물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총, 만물을 주신 사랑과 은총. 눈을 들어 저 해를 보아라. 주님 주신 산천의 풀과 나무를 보아라. 골짜기 흘러가는 맑은 물, 주께 찬양하라. 온 피조물아 주께 감사 찬송을 드리자.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참 노래도 좋습니다. 오늘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라. 안산 시립보상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영어 노래인데 We Are the Body of Christ라는 곡인데 스콧 웨슬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곡입니다. 가사 제가 좀 불러드리면요, 한 마음 한 성령 한 소리까지 우리는 주의 지체, 한 뜻과 한 소망 하늘에 기도하는 우리는 주의 지체입니다. 주님께 충성하여 그 영광 보리라 입니다. 가정의 달, 가족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주님께 충성하시길 바라면서 이 곡 준비했습니다. 존 크리스맨의 노래입니다.

We are the body of Christ. 우리는 주의 지체. 좀 분위기가 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너무 가사가 좋고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존 크리스의 노래였습니다. 찬송과 한 곡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주와 보성교. 요즘은 날마다 주와 멀어져라 하는데 이 독창하시는 분이 보성교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사로 불러드릴게요. 날마다 주와 보성교.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문이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문이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사인데요. 오늘 소프라노 신용옥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알려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으로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실황인데요. 소망교회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고요. 곡중 독창은 이아람과 강윤광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날마다 주와 벗어겨. 소프라노 신영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찬송가인데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소망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이아람과 강윤광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요, Household of Faith라는 원제목의 곡인데요. 우리 제목으로는 아마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주사랑 넘치게 하소서. 세상 풍파 몰려와도 주 안에 굳게 서리.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 영광 나타내리라. 기도의 불 꺼지지 않고 찬양 소리 가득한 집.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 영광 나타내리라. 이런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스티븐 그린과 메리진 그린 두 사람의 노래로 들으십니다. Household of Faith.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또 다른 제목으로는 믿음의 가정이라고도 하는데요. Household of Faith 들으셨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쑥스럽기만 한데요. 방송가족 여러분, 부모님께 어버이날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셨다면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전화 혹은 편지로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박신아 카이오고요. 그 다음에 눈물 어린 그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이고 연속해서 들으시면서 성화산책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아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어버이주의를 맞아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우신 질서와 사랑의 원리죠.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이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부모님께 더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와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하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하은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찬송가 577장 나으시고 길러주시니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성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또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죠. 항상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의 부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 아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모든 꽃봉오리 벌어질 때 나의 마음속에도 사랑의 꽃이 피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모든 새 노래할 때 나의 불타는 마음을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했다. 하인리히 하이네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라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의 꽃이 피고 그 사랑을 새처럼 노래하며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마음껏 표현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꽃피고 새처럼 아름답게 노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주가 주신 노래, 소프라노 허미경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 오직 주님을 만나야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임재청의 찬양이었습니다.

여정 바리톤 허종래 찬양이었습니다. 잠시 지난 것 같은데 훌쩍 흘러간 우리의 인생길.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만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리마다 세상과는 다른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안이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그 사랑을 비춰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펀지는 용도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스펀지를 가지고 설거지를 하거나 바닥을 닦을 수도 있고 우리 몸 곳곳을 깨끗이 닦을 수도 있죠. 또 자동차를 닦기도 합니다. 스펀지가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건 거듭해서 물을 빨아들였다 내놨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내어줄수록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어 마음이 비어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충만함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더 큰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닌 이웃들과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분이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였다는 록펠러. 그는 52의 나이에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 이런 각종 질병으로 인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처럼 말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요. 그때 그의 삶을 바꾼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록펠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당장 자신의 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엄청난 기부를 했지만 그의 재산은 줄지 않았고 놀랍게도 기부를 시작한 지 불과 1년이 됐을 때 그는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는 것을 배우고 나누면서 98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돈 같은 것은 나눠주면 자신의 것이 적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나눠줌으로 제대로 살 수 있고 줄수록 커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누릴 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의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야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그 향기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나에게는 연봉의 숫자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고귀한 인생의 보람으로 되돌아옵니다. 나의 것을 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 것을 나눌 때 하늘의 기쁨이 곱해지는 이 아름다운 인생의 수법을 매일매일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내 움켜진 손을 조금만 펴서 곁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살필 때 우리네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으로 빚어질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시편의 저자 다윗에게는 도전과 시험이 정말 많았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아버지의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인 골리앗과 마주했고 사울 왕에게 추격당했으며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겪었고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당신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왕이자 목자가 계십니다. 구하시고 격려하시고 공급하시며 매번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지존자이십니다.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을 그분의 아들, 딸로 왕자와 공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살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개를 베고 누울 때 근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워 없애십시오. 오늘의 구절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천천히 말씀의 힘을 받아들이기를 반복하십시오. 숙면에 필요한 평안을 발견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발견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무사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경 열왕기상을 보면 극심한 가뭄이 닥쳤던 시대 선지자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이란 동네를 찾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지만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기꺼이 나눴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잘것없던 떡 한 조각은 나눔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으면 그저 한 움큼의 가루로 끝나겠지만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변의 필요를 살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전한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리는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요. 남을 대접하는 자는 자기도 대접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속에는 영이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그분과 소통하도록 설계하셨지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이며 찬양은 예배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노래해야 진정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닌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으니 그 감정은 언제나 진짜여야겠지요.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춤을 추고 기쁘게 외치며 증언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손을 드는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찬양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성격과 개성에 따라 그분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향한 사랑을 최대한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만유의 주제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주를 찬양하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시편 5편 12절 말씀. 아버지가 자녀들과 공원에서 노는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신다.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들을 알고 계시며 그 가치를 인정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그분과만 함께 있는 기간 말이다. 주님은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 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신 그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분 앞에 나아가 조용히 앉아 있거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책망하지 않으시며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분의 말씀에 담긴 진리들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그것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찾아오셔서 속삭이실 것이다. 널 사랑해. 너는 내게 속해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아무도 너를 내게서 빼앗지 못할 거야. 너는 애써서 내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어. 오늘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며 그분께 마음을 열라.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시편 5편 12절 말씀.

신용욱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쌓인 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킹스웨이 뮤직의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영어 찬송, 주님 찾아오셨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 윤학원 코렐의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며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곧 예배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 상황 때문에 위대하게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항상 어떤 위대한 사람을 따르기만 했던 한 청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게 누구든 나서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로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쳤지만 그 청년보다 나이도 많고 더 현명한 사람들조차 선뜻 나서지를 않았죠. 결국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이 청년이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0: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제자는 요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아침, 향유를 뿌려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려고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저를 만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했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비어있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둘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또 달리기 시작했죠.
1: 하지만 요한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2: 아니 필립, 뭐가 말이 안 돼?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없었고 예수님 시신도 없었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흔적뿐이었다고.
3: 요한, 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봤다고 했잖아.
1: 야고보, 목소리가 너무 커. 성전 지도자들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쫙 퍼졌다고.
4: 알았어, 알았다고. 요한, 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봤다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1: 그건 설명할 순 없지만, 그리고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모든 상황이 바뀐 거야.
4: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5: 난 잘 모르겠어.
4: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5: 아니, 요한 말대로 거긴 예수님 시신을 싸고 있던 천만 남아있었어.
4: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잖아요.
1: 뭐야, 야고보. 아니, 형, 막달라 마리아랑 우리를 따라서 다시 무덤에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잖아. 지금 그 말을 안 믿는 거야?
5: 그래,
1: 난 안 믿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니고 말을 한다는 거야?
6: 빌립!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1: 다들 조용히 좀 해.
3: 요한,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데?
1: 좀 조용히 좀 하라고.
7: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3: 예수님! 정말 다시는 못 뵈는 줄 알았어요.
1: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신 줄 알고.
7: 빌립, 내가 죽었었다. 요한이 거기 있었고 내가 죽은 걸 봤지.
1: 네. 그런데 어떻게?
7: 날 자세히 봐라. 이 못자국도. 내가 죽은 사람 같으냐?
1: 요한, 죄송합니다, 주님. 하지만 전 단지...
7: 두려워하지 마라. 난 처음과 마지막이요, 산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4: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7: 그렇다면 모두 일어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0: 11명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됐죠. 하지만 곧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전히 성전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그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1: 곧 동이 트겠구만. 베드로,
2: 응?
1: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2: 아, 당연하지.
1: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을 때 말이에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 그게 무슨 소리야?
1: 아니, 그 전주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2: 무슨 질문이 그래?
1: 얘기해봐요. 뭔가 이상해서 지난주에는 내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근데 예수님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더라고요.
2: 요한, 우리 다른 얘기할까?
1: 베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 저기, 난 고기 잡으러 갈게.
1: 아, 피하는 거예요? 아, 베드로, 혼자서는 고기 잡으러 못 가요.
2: 뭐야, 무슨 일이야?
1: 아, 응? 아니야, 형, 더 자.
2: 그래?
1: 아니다, 형, 일어나야겠다.
2: 응?
1: 빨리 일어나, 형.
2: 아, 왜? 왜 그러는 건데?
1: 일어나서 안드레도 좀 깨워봐. 베드로랑 같이 가야겠어.
2: 어? 어디? 베드로 어디 갔어?
1: 지금 호수 가러 가고 있어. 고기 잡으러.
2: 아, 지금? 아,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단 말이야? 응? 갑자기 왜? 응?
1: 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빨리 일어나. 꾸물거리다가 베드로 혼자 배 띄우겠어.
2: 아이씨.

그날 모든 제자들이 거기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모습을 보이셨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

0: 전에는 주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배를 타고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배를 타곤 했는데 오늘은 이들 넷에다가 다른 제자들 세 명까지 한 배에 모두 올라타 뒤에서 그물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바다에 던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리 행복한 표정은 아니군요.
1: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끌고 여기 나와 있다니 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2: 먼저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가 야고보. 같이 와달라고 한 적 없으니까.
1: 우리 아니었으면 혼자 유유자적 여기까지 왔을 텐데 말이에요.
3: 그냥 너나 저 내가 내려서 밀어도 이것보다 빠르겠다.
1: 그럼 어디 지금이라도 내려서.
4: 아, 형 베드로 그만들 좀 하시죠. 그냥 일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1: 그래, 일이나 하자.
4: 베드로,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2: 당연하지. 에?
4: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 아, 이런 무슨 일? 아까부터 왜 그러는 건데?
4: 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2: 설사 무슨 일이 있었대도 내가 이 정도 표현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모르겠냐고.
4: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인데요? 말을 하면 훨씬 나을 수도 있잖아요.
2: 내가 말을 할 수 없었던 건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4: 뭘 아시는데요?
2: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 집에서 기억나? 그자들이

0: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가 뒤따라 들어갔잖아. 그때 난...
1: 아, 당연히 기억나죠. 그때 베드로는 뜰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0: 그래. 근데 나는...
1: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0: 그때 난 예수님을 배신했어.
1: 예? 아, 그게 무슨...
0: 네, 맞아. 내가 순간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
1: 베드로,
0: 내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고.
2: 요한,
3: 아, 이따 얘기해 형.
2: 아니야 요한, 저기 좀 봐.
3: 뭔데 그래?
2: 저기.
1: 호수가에 누가 서 있네?
2: 어. 우리한테 손짓을 하고 있어.
1: 뭐라는 거지?
4: 뭘 좀 잡았느냐?
2: 아니요! 못 잡았어요!
4: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그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1: 뭐라는 거야?
2: 잘 안 들리는데? 어?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래. 그럼 잡힐 거라고. 잠깐.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안다고? 그냥 해보는 거지 뭐.
1: 아이 참에.
3: 이거 던지는 것 좀 도와줘. 어서. 어?
1: 야고보 안드레 가서 좀 도와주자.
2: 저기 좀 봐. 엄청 잡혔어. 베드로, 저분 주님이세요? 맞아, 주님 맞아.
5: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에 뛰어들어 호숫가까지 단숨에 헤엄쳐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부풀어오른 그물을 달고 힘차게 노를 저어 그 뒤를 따랐죠. 제자들이 호숫가에 와서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는 생선과 빵이 있었죠.
6: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거라.
5: 동이 트는 시원한 호숫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죠.
6: 나를 피하더구나.
0: 예? 아, 제가 저기... 예, 예, 주님.
6: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0: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6: 그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0: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6: 그럼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0: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6: 그럼 내 양들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지만 네가 나이가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이 네 발을 붙잡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0: 다시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0: 넌 그럴 게다. 나를 따라라.
1: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누구 말이냐? 요한을 말하는 게냐?
1: 예,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0: 아, 베드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1: 그냥 궁금했습니다.
0: 베드로.
1: 예, 주님.
0: 너는 나를 따라라.
1: 예, 주님.

베드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시고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말하듯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눠주시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저를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제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평소에 자주 부르던 찬송가의 익숙한 가사가 특별히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죠. 저는 최근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이 가사에서 마음이 울컥하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이 가사였어요.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죄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너무나 좋으신 주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똑바로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고 기다려주십니다. 약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조수아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오늘도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갈 텐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면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되고요.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남겨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4494님,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매일매일 극동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1127님, 처음으로 참여해봅니다. 아들, 딸의 영혼 구원을 위해 20여 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사랑을 가슴으로 받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면서 아들에게 성경책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래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자녀분들을 꼭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성경책 보내드리고 싶은데 샵 1069번으로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면 선물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게요.

아,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1724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죠. 조찬미의 음성으로 주말씀 내삶 비출 때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42님, 시각장애인인 저에게 항상 힘과 용기를 주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주일 성가 연습 중에 귀한 찬양 듣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찬양 연습 중에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건 맞죠? 정말 찐 애청자님이시네요. 감사하고요. 복된 주일 꼭 되시기 바랍니다. 1800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메시지 후다닥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청하셨는데요. 예,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패밀리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함을 미리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 끝곡으로 참 좋으신 주님 김정선 사모님의 목소리로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을 향해 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능력도 전략도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거하라는 원어의 뜻은 잠시 들르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거하다는 단어는 무려 40번이

먼저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 사실은 아무리 가지가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신앙은 더 열심히 달리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마크스 워십의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세니와 함께 찬양의 웃을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사랑은 관계 안에 머무는 선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규칙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문화에서 계명은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관계를 보호하고 사랑이 흐르는 통로를 지키는 장치였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신뢰가 깊어지듯이 계명은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길입니다. 억지로 따르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매를 먼저 맺으려고 애씁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크게 이루고 더 빠르게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으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이고 열매는 그 결과입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리님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밝히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헬라어 카라인데요. 상황이 좋을 때 생겨나는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기쁨, 환경이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그것은 사랑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게 되고, 사랑하면 먼저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그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1516 교회 이상준 목사님의 책 예수님을 본받으라의 일부분을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꾸며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분의 사랑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운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송정미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고린도전 43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July 프로젝트 앨범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요.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또 오늘도 선포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공인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공인현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강성원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지금 들은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먼저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납을,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낙담된 마음, 지친 마음들, 또 자책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스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세바스찬 뎀니와 지미 라헬이 부릅니다. Precious Name.

알아봤을 때, 네,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가 이 곡을 지었는데요. 목사의 딸로 태어나 또 목사인 남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많이 약해서 자주 병상에 누워 있었고 글쓰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런 문필가 있다고 합니다. 1856년에 당시 유행한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는 고통을 겪었죠. 그 사건 이후로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고 또 자신의 감정과 신앙 사이에서 격렬한 싸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주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고백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 쓰인 시는 13년 동안 묻혀있다가 남편 프렌티스 목사가 그 편지와 시를 발견하고 깊은 감동을 받아 이 세상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라이트온의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라이톤의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김대환의 찬송가 네 주를 가까이, 그리고 지금 들은 찬양이죠.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많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오늘 들을 찬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길 바랍니다. 환경이 막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웨이메이커, 기적을 행하시며 미라클 워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프로미스 키퍼,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라면서요. 크라이스트 처치 콰이어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웨이메이커 들으면서 한 주간도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같이 임하시나이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들판에는 여전히 비 대신 메마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농작물은 말라가고 사람들의 삶도 함께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릿고개에 가뭄까지 겹쳐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북한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방법,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굶주림 속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필요한 공급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져서 영적인 필요도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메마른 땅 위에 단비가 내리듯이 그 땅에도 회복과 복음의 빛이 다시 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0: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모으고 나니까요. 더 깊이 북한 땅의 현실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북한의 많은 이들이 하루의 양식을 걱정하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가장 필요한 때에 손을 펴시는 분이심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공급이 되고 또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잠시나마 그 땅을 마음에 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의 상황을 알아보며 그 땅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시간이 될 다양한 코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1: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20년 만에 연락이 된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11명을 전도했던 놀라운 내용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의 성경에 필요한 상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이가 영화 신의 악단을 보고 감동을 받아 그동안 모아왔던 자기의 저금통을 모두 털고 엄마의 헌금 만 원까지 더해서 북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헌금으로 사용해달라고 보내왔더라고요. 특별히 영화의 줄거리 중에 주인공이 어린 시절 학교에서 일기장을 읽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보는 검은 책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선생님이 고발했습니다. 그 일로 가택 수색을 당하고 성경책이 발견되어 어머니는 감옥에 잡혀간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모퉁이돌 선교회를 시작한 이상 목사님은 1985년 중국에 갔을 때 만주 지역의 조선족 성도들로부터 성경을 갖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성경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배달하던 중 한 번은

0: 성경을 갖다 주고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따라 나오더니 선생님 요만한 성경 있디요. 그 성경 100권만 개고라요. 손바닥을 내보이면서 요청했습니다. 그 성경을 어디에 쓰게요? 라고 물었더니 그 성경이 오면 북조선으로 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데 나는 북한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이 살아있다. 내가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북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 성경을 보내면서 성경이 없이 믿음을 지키며 성경 한 권 얻기 위해 어떤 이는 40년, 또 어떤 이는 20년씩 기도했다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모두 빼앗기고 불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보내진 성경을 받고 감격한 성도들이 고맙다며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너덜너덜해진 성경과 다 찢어진 낡은 쪽복음과 손으로 베껴 쓴 헤어진 성경도 보내주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북한에 보냈을까요? 당시에는 성경을 보내는 것이 발각될까봐 방법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이 밝혀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겨울에 다리에 작은 성경책을 꽁꽁 싸서 맨 다음 두꺼운 바지를 몇 겹이나 입고 가져가고 자전거 타이어에 넣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오징어 꾸러미 가운데를 파내고 성경을 넣어 가져가기도 하였고 텔레비전 부품 속에 숨겨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에 탈북한 형제 자매들이 비늘에 싼 성경을 몸에 칭칭 감고 깊은 밤중 강을 건너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 성도들에게 성경이 필요하고 보내져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의 성경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보내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국경이 봉쇄되어 성경을 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북한에 말씀이 보내지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북한 장마당에서 성경이 비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을 원하는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성경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래전부터 모퉁이돌 선교회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성경을 보관하는 거점을 마련해 두고 성경 배달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마른 상태입니다. 더 많은 길과 문들이 열려서 북한에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북한에 성경을 배달할 신실한 사역자들이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배달이 이루어지는데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가정과 교회 단위로도 성경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달할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갈급한 북한 성도들에게 성경이 보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만족한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박희봉 목사님이 찬양합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린이날 선물을, 부모님께는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풍경은 여느 가정과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며 여전히 아버지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의 가족입니다. 이들 선교사는 2000년대부터 중국 단둥 지역에서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국수공장

운영하면서 탈북민을 돕고 농기계를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오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2013년, 14년 사이에 북한에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 동포를 돕고자 하는 일에 대해 북한은 국가 전복 음모죄, 간첩죄 등을 죄목으로 삼아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불법적으로 납치해 간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생사 확인조차도 해주지 않는 모습에 가족들은 답답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들을 잊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새 선교사의 억류 사실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었지요. 이후 다른 억류 사례와 혼동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명 이후 정부의 실제적인 구제책이나 대응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해외 시민단체가 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군부 독재에 맞섰던 그라시엘라 페르난데스 메이히데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어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인권과 시민의 자유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메이히데 인권상이 있습니다. 이 상에 지난 3월 김정욱, 최춘길, 김국기 선교사를 선정하고 가족들에게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이후 19년이 지나 지금은 30대 중반의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고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남은 가족들의 바람은 부디 생사라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부디 이들의 생사 확인뿐 아니라 이외에도 이산가족과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 및 화상 상봉 등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해 줄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화목한 시간들 안에서 함께 웃는 시간도 갖겠지만 세상이 잊어버린 눈물과 원통함을 먼저 굽혀 헤아려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박해당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영광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기도 하며 기꺼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또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빨리 세분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산가족과 납북자들의 상봉과 만남과 생사의 확인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에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가 한반도의 역사를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에 또한 작은 불씨가 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삶의 자리를 살펴야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삶의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라십니다. 오늘 첫 곡 전해드립니다. 전대현의 찬양이고요. 아들을 위한

전대현의 아들을 위한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박상은의 대음 찬양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와 함께 은혜 나눕니다.

박상은의 대금 찬양,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늘소리 국악단의 사랑을 입은 자녀, 그리고 조이 앙상블의 열매 앨범에 있는 곡이고요. 아름다운 세상을 들려드립니다.

늘소리 국악단의 사랑을 입은 자녀, 그리고 21세기 최고의 작곡가인 영국의 존 루터가 작곡한 아름다운 세상. 이 곡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크누아 조이 앙상블과 몽골 악기인 마두금의 협연으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노은아의 해금 찬양, 감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그리고 조이 앙상블의 약한 나로 강하게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노은아의 해금 찬양, 감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그리고 조이 앙상블과 기타 연주자 유지연의 기타 협연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와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서울영락교회 신내과의 신문나무 국악선교단의 Forever Love와 함께하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예였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려 화목한 한 주와 되기 소망합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역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옛날 어느 섬마을에 폭풍우가 몰려와서 고기잡이를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밤새 항구에 나와서 등불을 들고 바다를 주시하며 기다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등불을 통해 길을 밝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평선 너머로 배의 형체가 보였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로 막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의 항구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그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한 정원사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귀한 꽃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꽃을 정성껏 가꾸어 왔는데요. 어느 날 그 꽃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한 겁니다. 12년 동안 너무나 희귀하고 너무나 귀한 꽃인데 정원사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결국 정원사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식물 전문가의 발을 붙잡고 제발 제 인생의 12년의 그 세월이 담긴 이 유일한 꽃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12살 그리고 외딸이라는 표현에서 야이로에게 딸이 삶의 전부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가장 소중한 문제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소원의 한국,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무리가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져서 병든 딸을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죠. 이 회당장으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던 야이로가 나사렛 출신의 초라한 예수님 발 앞에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당장처럼 힘과 지위와 명예가 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19세기 영국의 한 유명한 귀족이요, 자신의 아이가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귀족은 마을에서 가장 실력이 좋지만 평소 자기를 비판했던 가난한 의사를 곧바로 찾아갔는데요, 귀족은 자신의 화려한 옷이 진흙탕에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의 집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평소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는 아이의 생명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귀족은 알았던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사회적, 종교적 엘리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젊은 순회 전도자였던,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짜 겸손은 자신의 체면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엎드림에 반드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진은정 엄명석의 주여 당신 발 아래, 최명자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뒤따랐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도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혈루증은 여자에게 있어서 비참함과 수치심을 주는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대한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라도 튀어나온 작은 나뭇가지 하나 또는 지나가던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죽을 힘을 다해 붙잡겠지요. 살려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옷자락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생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행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과 함께 절벽 끝에 선자의 그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 절대적인 신뢰였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는 군중은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찬양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붙잡고 소망하며 간절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곽상엽 김수지의 가난한 마음, 토브러브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곽상엽, 김수지의 가난한 마음, 토브러브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대도시의 공중에는 수만 개의 라디오 전파와 통신 신호가 떠다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라디오 전원을 켜고 특정한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위에 수만 명이 떠들고 있어도 내가 듣고자 하는 단 하나의 채널에 주파수를 고정할 때 비로소 그 메시지가 나에게 들리는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무리가 밀려들어 밀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이 호기심과 구경거리로 예수님 주변에 막 밀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라디오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에 주파수를 맞춘 그 혈루증 걸린 한 여인만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수학에서 어떤 숫자에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그 숫자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으면 결과는 제각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1이라도 남겨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인은요,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되겠지? 여긴 되겠지? 이 사람은 되겠지? 하지만 결국 아무런 도움이 없었고 제로, 0이 된 상태, 다시 말해서 영적, 육적, 파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오직 주님의 옷자락에만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을 인정하고 제로를 인정하고 주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의지했던 것 모두 좀 내려놓고요.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세이머들의 앨범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강중현의 시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세임 어드리 앨범 가운데 내가 주인 삶은 강중현의 시선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요 부정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여인을 향해 따라라고 부르고 계시죠.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는데 이로 인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병고침과는 비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더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되겠지 하실 거야. 이것도 좋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회복과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한 고아가 왕궁 근처를 배회하다가 왕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이는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왕은 아이를 불러서 이리 와봐 세웠는데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무례하게 왕의 몸에 손을 댔다면서 벌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모든 신하 앞에서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히 이 궁궐에서 살거라.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왕이 아이를 나눠주면서 이제 이 궁궐에서 살아라고 했던 것처럼 따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성을 딸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에서 자녀로 회복되는 가족적 관계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생 위조 지폐를 감별해온 전문가는 수많은 가짜 돈을 보아왔지만 정작 가짜를 공부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대신 진짜 지폐의 감촉, 종이 질감, 인쇄 상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짜가 딱 나타났을 때 가짜를 공부하지 않아도 진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와 약이라는 가짜 소망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생명의 능력이 몸에 임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마지막 곡 김인식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봄의 달입니다. 어디든 여행 가고 싶은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폴 스티븐 목사님은요,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세 가지 여행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행입니다. 위를 향한 여행. 그리스도인은 땅 위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와 찬양, 경배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위를 향한 여행입니다. 두 번째,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마음속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을 들여다봐야 우리의 죄성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밖을 향한 여행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사람과 봉사를 통해 생활 양식으로의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여행 듣고 있자니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아름다운 5월 이렇게 보내도 되나 싶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5월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남은 5월은 하나님과 진한 여행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마련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 김도현의 찬양입니다. 믿음의

홀리원의 바다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홀리원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차량 김도현의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5월이 되면 날이 좋아서 그런지 소풍도 가고 싶고요. 나들이, 여행 참 가고 싶죠. 폴 스티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여행, 위를 향한 여행, 안으로의 여행, 밖을 향한 여행. 이번 한 달은 첫 번째 여행이요. 위를 향한 여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 경배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요. 하나님과의 진한 여행을 하는 시간으로 5월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아가고 싶어요. 그죠? 저도 방금 읽으면서도 와, 말씀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선곡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저는 여행하니까 그냥 이 찬양 생각났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은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가사를 불러서 같이 하나님과 손잡고 이 즐거운 우리의 사명의 길 여행 가는 것처럼 함께 찬양 불러봐요.

아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God will take care of you. 엘라 피츠제럴드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아, 서서 들으신 곡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여행 가면 참 좋겠어요. 이 5월이 가기 전에 정말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를 향한 여행, 안으로의 여행, 밖을 향한 여행, 이 세 가지 중이라도 꼭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진한 사랑의 시간을 보내는 여행 따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여행인 가는 그런 나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면 불행해진다고 마크 맨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문제의 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워십의 주님은 산 같아서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양의 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박진희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주기도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구현모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임진웅의 계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살아계신 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띄워드리고요. 여자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매일 똑같은 일상인 듯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보지 않은 나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먼저 경험을 해봤던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나 또는 돈, 뭐 권력 이런 것들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우리 삶의 인도자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세상을 운영하는 분,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북녘의 성도들은 위대한 수령이라고 말을 할까요? 하지만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할 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고요.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남북한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힘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다른 목자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돈, 권력, 또 명예뿐만 아니라 나보다 뭔가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목자 되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남북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북한 내부 소식들 찬양과 함께 전하고 있고요. 또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깨어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생각 좀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깨우셨을까? 뭐 물론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특별히 이 2시부터 또 아침 동이 들 때까지가 북녘당에서 이 방송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가장 강력하고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께는 그런 기도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런 기도의 마음들, 나누고 싶은 은혜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사하신, 이주하신 탈북민분들의 신앙 간증 매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또 이분의 삶을 어떻게 한국까지 이끌어 오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엄효환 전도사님이세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그 숱한 어려움을 잘 넘기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실까요? 오늘 그 첫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엄유환 전도사입니다. 북한의 고향은 함경남도 동해바다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제가 92년도에 태어났는데요. 94년도부터 북한의 소위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0만에서 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자고 일어나면 우리 옆집 사람이 없어지고 또 동네 사람이 없어지고 통곡하는 소리가 동네 이곳저곳에서 막 울려 퍼지던 기억들이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북한의 특성상 나서 자라면서 교육받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삶이 그냥 당연한 삶인 줄 알았고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냥 일어나는 당연한

일인 줄로만 알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새롭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라는 생각 자체를 사실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계속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또 공부를 해서 뭔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뭐 이루어내고 싶은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고난행군 시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체제와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었지만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체계는 꾸준히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가정환경이 어떻든 초등학교부터는 무조건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체제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학교는 적은 두고 있는데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고난행군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급제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북한의 공무원이든 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그런 체제 속에서 있다가 그게 한순간에 끊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각자가 살아남기 위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들이 그 학생들을 학부형들에게서 먹을 것들을 얻으려고 했죠. 학교에 가면 뭐 이제 숙제 검열하고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준비하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져왔느냐. 학교에 겨울 같은 데 난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나무를 갖다 바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난로를 떼면서 이제 또 해야 될 때는 나무 가져왔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요구할 때 저희 집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점점 이제 학교 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교에 갈 때 누구는 가져와서 편안하게 딱 자리에 앉아서 자기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못 가져와서 그런 추궁을 받아야 되고 아침부터 또 맞아야 되고 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서 또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번 그런 것들이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점점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저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사회에 대한 불평들이 점점 늘어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런 친구들끼리 이제 뭔가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도 뭔가 방법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안 갈 수는 없는 게 이제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 안 가면 그 모든 책임을 또 부모에게 떠맡겨요. 그럼 부모에게 맡기는데 그럼 어떤 징계를 주느냐? 단련대. 이거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곳인데 이건 6개월 정도 기간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에 제대로 안 가고 이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 책임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강제 노동하는 곳에 가서 6개월 동안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적은 못 되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는 못 하고 아침엔 이제 집에서 학교 간다고 나왔는데 이제 학교는 안 가고 어디 딴 데 가서 막 놀다가 이제 수업 끝날 쯤에서 시간 맞춰 가지고는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그 공백 시간 동안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그때부터는 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유일하게 방법이 떠오르는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뭐 남의 밭에 가서 뭐 옥수수를 훔쳐서 뭐 닦아 먹는다든지 뭐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4년, 5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도둑질 같은 것도 너무 당연하게 하게 됐었고 담배도 술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게 저는 이제 모든 게 다 제 부모님 때문이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이거 의도해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여겼어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부모들이 불려가기 시작하고 선생이 막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추궁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추궁받을 때마다 부모 잘못 만나고 부모님들이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나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달라고 하기 전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렇게도 못해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고 상당히 이제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져 간 거예요. 부모님들은 저 때문에 막 안타까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주변에서도 정말 안 좋은 이미지가 되었죠.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정에도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합병에 걸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쓰러졌어요. 가정이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 봐야 되겠다고 집을 막 거의 나와서 그냥 그 삶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저희 아버지의 병은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17살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북한에 또 이게 워낙 그런 가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자체가 아버지 없이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의 어떤 그런 비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한 번 이렇게 찍히면 그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그때로부터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 고향도 떠났어요. 그때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양강도 배감이라는 곳에 가면 감자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 일손을 도와주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정보를 길거리에서 이제 얻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얻은 그 정보를 가지고 그곳에 가면 이제 맡겨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양강도 배감 들어가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이제 하루 일 도와주니까 뭐 감자 몇 킬로 주고 며칠씩 일해야 되면 또 재워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워주는 집을 만나서 그곳에서 자고 그곳 좀 먹고 또 벌어가지고 이게 뭔가 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만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개월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형 한 명을 만났어요. 그 만난 형이 이제 그곳에서 몇 개월 같이 살다가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감자밖에 못하고 감자나 뭐 밀, 보리 뭐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함경북도 온성 쪽에서 이제 소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것처럼 만약에 거기 가서 일하면 좀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막 그때그때 막 남의 집에 가서 일 안 해주고 또 우리 땅을 만들어서 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기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개월 해보니까 할 것 같아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 길을 떠나서 동북도 온성까지 오게 되었고 또 왔는데 마침 그곳에 할머니가 계셨고 산에서 막을 짓고 농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또 새롭게 농사를 같이 도우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한 1년 가까이 이제 사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2010년도에 김정일에게서 그 선전포고문이 국경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용고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들여서 강제노동하는 데로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하라는 어떤 그런 보고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보위부와 안전부가 나서가지고 산에 이렇게 와서 사는 사람들을 막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길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한번 저기 중국에 가보지 않겠냐고. 가면 한국까지도 또 연결될 수 있고 한국 가면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살 수는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 전화번호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분 전화번호인데 할머니에게 사돈이 있었어요. 그 사돈이 자기 먼저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 남겨진 가족을 데려가기 위해서 브로커를 움직이다가 이제 그 할머니에게 자기 연락처를 남겨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전화하라고 이제 전화번호를 줬는데 이 할머니는 그냥 산에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받아놨을 뿐이지 뭐 연락 한번 취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꺼내주면서 이렇게 사돈이 자기 전화번호라고 해서 남겨준 게 있는데 혹시 중국에 가서 이 번호로 연락하면 한국하고 연락이 닿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0: 보지 않겠냐라고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귀에 솔깃해지는 거예요. 아,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전포고가 내려올 때 국경 지역에 있는 미거주자들은 다 잡아들이되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은 두만강을 넘을 때 만약에 잡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비가 더 삼엄해진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나 중국까지만 살아갈 수 있으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알겠다고. 그럼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중국 두만강이 넘겨다 보이는 산 봉우리에 올라와서 이틀 정도 이제 두만강을 보고 군인들이 움직이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 시간대에 넘어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마침 3일째 된 날 저녁에 이제 두만강을 향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그때를 이제 보았을 때 참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도우셨구나. 놀랍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이렇게 눈보라가 세차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도 안 보였어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이제 산 기슭을 내려와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그 산 골짜기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기억 속에 없을 만큼 이 정신이 다 나갔고 혼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달리긴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 몇 시간을 그냥 그렇게 달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이제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마침 이제 또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북한은 아닌 거예요. 이게 중국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오는데 제 몰골을 봤을 때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을 거라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이제 씻을 물을 주더라고요. 아침에 또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쌀밥을 줘서 이 허겁지겁 막 먹고 막 몸이 이제 씻고 나니까 막 또 배불리 먹고 나니까 막 이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몸을 막 못 가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왔냐고 해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한국에 소개를 받게 돼서 한국으로 좀 가려고 한다. 그래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연락처를 드렸거든요. 전화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해주겠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강원도 춘천에 와 살고 계신 분이었고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기억하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었고 저를 좀 데려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돈이 몇 년 전에 이제 자기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혼자 여기 두고 갔던 그 아들을 데려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겠다고 한번 기다려보라고 하고 끊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전화받고 이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브로커하고 다시 통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 돈 3천 원 주면 내가 지금 보내줄 것이고 중국 돈 3천 원 안 주면 우리도 이게 골칫덩어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면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건 뭐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 돈 3천 원 주면 지금 내가 연길까지 그냥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고 3천 원을 안 주면 공안에 그냥 넘기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도망가야 되냐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중국 돈 3천 원을 바로 입금할 테니까 연길 어디까지만 데려다 주고 인수해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3천 원을 입금해 주겠다. 저를 이제 바로 그날로 연길로 데려가고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이제 브로커가 연결돼서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중국을 넘어오고 라오스를 넘어오고 태국까지 넘어왔고 방콕인가요? 이제 태국 그 수도까지 와서 이제 이민국이라는 곳에 넘겨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 달 정도의 어떤 시간을 거치니까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게 됐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비행기 타서 이제 태국까지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 한국의 첫 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나와 이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엄효환 조도사님. 한국 정착이 사실 쉽지만 않았을 텐데요. 그런 방황의 시기 하나님은 엄 전도사님을 어떻게 또 붙드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민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언급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드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전쟁 장기화 속에 이란 시민들은 카페에 모여 불안을 나누며 일상을 버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송금 장면이 담긴 영상을 외부로 넘긴 브로커를 정치범으로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에서 애완견과 관련 용품들을 대거 들여오면서 평양 부유층 소비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통일신라 유물에 사라진 조각이 대학원생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A 보도입니다. 고종 황제가 을사 늑약 직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 친서 원본이 121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국제 유가 급등 속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용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아시아 판매용 주력 유종인 아랍라이트 6월 인도분 공식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이번 조정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란 전쟁 이후 50% 넘게 상승했고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걸프 지역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으로 수출 차질 우려를 겪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연결된 내륙 송유관을 활용해 일부 원유를 우회 수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이번 가격 인하가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OPEC 플러스가 6월부터 원유 생산량 확대를 결정한 것도 공급 안정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불안 속에서도 주요 산유국들이 시장 안정과 수출 경쟁력 유지에 동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드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모순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에서는 가스시설 공격으로 국영에너지기업 직원 3명이 숨졌고 이어진 추가 공격으로 구조대원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자포리자와 드니프로, 하르키오 등 주요 도시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드론 300기 이상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접경지역 브리안스크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모스크바 공항을 폐쇄하고 모바일 인터넷까지 차단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이틀간의 휴전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에 동참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행사 방해 시 키이우 중심가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 실제 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전쟁 장기화 속에서 이란 시민들에게 카페가 일상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테헤란 등 이란 주요 도시에서는 카페가 대표적인 사교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경제난과 인터넷 통제, 전쟁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시민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 카페에 모여 서로의 불안을 나누며 일상 감각을 되찾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지 시민들은 에스프레소와 페르시아 차를 마시며 몇 시간 동안 현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있고 전쟁과 실업, 생계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인터넷 제한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카페는 오프라인 소통 공간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술집 문화가 없고 외식 물가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카페는 가장 현실적인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일부 카페는 공습 충격에 대비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인 채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6세기부터 이어져온 이란의 커피하우스 문화가 전쟁 속에서 다시 시민들의 심리적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마수드 페지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무력 압박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페지스키안 대통령은 이라크 총리 지명자인 알리 알자이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란이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과거 협상 과정에서도 이란은 핵 활동의 평화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규범에 따른 감시체계 수용 의사를 보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 역시 성명을 통해 이란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바람직한 선택지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핵기술 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측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 역할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 개발과 안보 문제에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우간다 당국이 탈북민 가족의 송금 수령 장면과 주택 내부 영상을 외부에 넘긴 해산시의 한 송금 브로커를 정치범으로 처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브로커는 지난해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한 뒤 거래 증명을 위해 영상을 촬영해 외부로 보냈다가 이후 다른 송금 과정에서 보위부에 체포됐습니다. 보위부는 중국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을 복원했고 영상 속 허름한 집안 내부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까지 촬영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고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단순 불법 송금이 아닌 정치적 범죄로 취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과의 접촉과 외부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계를 위해 영상을 찍은 것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해산 지역 송금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송금 증명용 영상 촬영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애완견과 관련 용품을 대거 수입하며 평양 부유층을 겨냥한 애완동물 산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은 최근 중국 단동을 통해 말티즈와 요크셔테리어, 비글 등 외국 품종 개 수십 마리를 들여갔으며 이들 대부분은 신의주를 거쳐 평양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료와 간식, 약품 같은 관련 용품도 함께 수입됐고 고양이와 앵무새 등 다른 애완동물도 들어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현재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화성지구 애완동물 상점을 공개 방문한 이후 평양 돈주와 간부층을 중심으로 애완동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애완동물 상점을 둘러보며 강아지를 안고 딸 주혜와 대화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친근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부유층 소비를 국영 상점으로 흡수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식량과 생필품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애완동물과 사료 수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과거 북한 당국이 애완동물 문화를 부르주아 생활 양식이라고 비판해왔던 만큼 최근 분위기 변화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YTN 보도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대표 유물의 사라진 조각이 대학원생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TBC에 따르면 동국대 YG 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정태웅 씨는 금강 역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을 준비하던 중 경주에 만호봉 절터를 답사하다 유실된 발 부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금강역사상은 통일신라 후기의 대표 석조 유물로 돌기둥 4개, 금강역사 8구를 새긴 작품입니다. 입을 벌린 아형과 입을 담은 후멱이 함께 표현돼 높은 조각 수준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둥 1개의 하단부가 사라져 완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는데요. 정 씨는 낙엽과 돌무더기 사이에 있던 석재가 일반 자연석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자체에 신고했고 박물관 확인 결과 잃어버린 발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조각은 기존 유물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국가 귀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복원 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널A 보도입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 체결 직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던 친서 원본이 121년 만에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에서 1905년 당시 고종 황제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에게 보낸 친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는 을사늑약 체결 한 달 전인 1905년 10월 16일 작성된 것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조약 체결을 강요하는 상황을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거중조정조항을 근거로 미국이 일본의 압박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점이 주목됩니다.
해당 친서는 미국인 선교사이자 독립운동 지원가였던 호머 헐버트 박사를 통해 비밀리에 전달됐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외교 행랑을 이용해 문서를 워싱턴으로 보냈고 백악관과 국무부 면담이 거절된 상황에서도 국무부 복도에서 기다린 끝에 을사늑약 체결 직후 국무장관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견은 대한제국이 외교적으로 국권 수호를 시도했던 구체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10월 1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7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도는 종일 맑고 쾌청한 봄날이 이어집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가 1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가운데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도 맑은 하늘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청진 모두 15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겠고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지금도 이 시간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왜 나를 광야 가운데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또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솟구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길 힘도 주실 거고요. 분명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면 좋겠어요. 우리 북녘의 성도님들,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들 가운데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탈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것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

소위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의도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치고 막막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따라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떨어져 싹을 틔울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올 때, 믿음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우리의 전심 어린 기도를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문을 열어볼까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했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사역자 지명현 씨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과연 우리가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그를 알지 못하게

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잘나기 때문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지친 마음에 위로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5월 11일 월요일의 이 새벽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채워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 예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는 훗날에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얼마나 많은 돈을 벌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세요. 너 얼마나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위하여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 얼마나 다른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참 예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것은 사랑 하나뿐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바쳤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당 짓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헌금해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한 가지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건 한 가지 네가 찬송가 얼마나 잘하다 왔느냐 그거 안 물어볼 거예요. 네가 찬양을 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계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나에게 던져질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의 명예보다 여러분의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돌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아라 자매와 염선희 자매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김아라 선생님 그리고 어랑이 고향인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선생님 두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나눠봤어요. 근데 두 분 다 중국에서 뭐 길림에서 심양에서 계실 적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시고 이곳에서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걸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네모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한 문장을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0: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같고 어머니도 같고 지구상에서 정말 모든 걸 우리 햇빛처럼 비춰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2: 아, 빛을 비추어주시는 환히 비추어주시는 나의 부모님과도 같은 분. 우리 염선희 선생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 저에게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높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항상 굽어보시고 살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그런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언제 그렇게 느끼셨어요?
3: 거기에 다니면서 이제 창가도 잘 모르지만은 그 창가의 내용도 듣고 거기서 또 많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데 다니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뭐 안 되는 것도 좀 소원도 좀 풀려지고 일도 좀 잘 돼주시고 우리를 헤아려주는 그런 하느님 같이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가게 되더라고요.
2: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 일하심을 느끼시고 우리 그러면 아라 선생님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햇빛 같은 분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언제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0: 네, 그때 제가 교회를 그때 갔을 때에 녹화기 있잖아요.
2: 네.
0: 그 녹화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다 안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그때 그 교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제 안 풀리고 모든 거 일이 뭐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이러면은 잘 될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느님은 햇빛처럼 밝게 위에서부터 내리다 보시잖아요. 항상 우리를 영이 하나님이시지만은요.
2: 네.
0: 그래서 항상 하느님은 항상 높으신 분이라고 우리를 항상 잘 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두 분이서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게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0: 주기도문.
2: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양식을 주시고 그럼 요즘은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3: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거기 나갔어요.
2: 네.
3: 아침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찬가도 부르고 그러면서 많이 앞으로도 많이 또 한국 땅에 이제는 정착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나와 우리 온 가족 우리 딸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다 무사하게 잘 행복하게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0: 같은

0: 생각이지만은 매번 아침마다 생각나는 거야. 부모 지금까지 형제들이고 엄마 생각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됐으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이 마음들을 북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헤어지신 우리 가족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분단의 아픔이 녹아있는 이 모든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또 일하실 줄 믿는 소망과 함께 이 믿음과 함께요. 오늘 저희가 나눠주신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과도 같으신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은혜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한 그 시간들 동안 허락하신 여러 여정들이 있잖아요. 정착해서 채워갔던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여러 이야기들, 그 여정들에 대해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정착 8개월차 김아라 선생님, 어랑이 고향인 정착 5개월차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아콰이어의 어두운 내눈 밝히사 그리고 서울바합창단의 목마른 내 영혼까지 함께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두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두 손을 맞잡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날이 너무 좋으니 봄날에 오늘도 어떤 봄날의 따뜻한 내 돈 내 산이 준비가 돼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 2026년 5월 10일 녹차 한 팩에 3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차를 사셨어요, 대표님. 맛있는
1: 네.
0: 차.
1: 네, 맞습니다. 진짜 맛있는 차죠.
0: 차 좋아하세요?
1: 네.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차에 대한 걸 잘 몰랐어요. 한국에 오니까 커피에 차의 음료 문화에 한 1, 2년 정도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빠졌죠.
0: 아, 차라고 부르나요?
1: 차? 네, 그렇죠. 북한도 차집이 있습니다.
0: 아, 차집이 있어요?
1: 운정 차집이라고 해가지고 예, 북한은 평양에도 차집을 누르게 되고요. 평양에 제가 종합대학 다닐 때 네. 김일성종합대학 앞에는 그때 차집이 없었고 평양 역전 앞으로 조금 올라오면 김책공업종합대학 있잖아요.
0: 네.
1: 그 앞에 이제 차집 하나 있었는데 겨울엔 그 차 먹으러 그때 갈 때 났는데 그때는 제 생각인데요. 진짜 차 맛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겨울에 따끈따끈한 달콤한 그때는 정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지금은 한국 차는 설탕을 거의 안 넣고 그래서 진짜 진미 차 이거 진미를 보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기억이 그 달콤한 차 물을 그러니까 단물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0: 아니 저는 달콤한 연애를 하러 갔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1: 아니 달콤한 차 물.
0: 보통 찻집에서 네. 연인들이 많이 대화도 나누고 뭐 소개팅.
1: 아 근데 그때는 시험 기간에 공부하다가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0: 그때는 그 타먹고 싶은 생각이 그 달콤하니까 그때 달달하잖아요. 근데 그 단맛이 설탕이 들어가면 네. 제 생각에도 아마 뇌수가 그때는 영양이 부족한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보충하려고 가서 그때예요 지금.
1: 보통 이렇게 네. 찻집이 뭐 평양을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또 보통 그러면은 가는 손님들은 평양 사람들.
0: 그때는 찻집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평양 사람들은 그래도 아주 저 신사적인 그런 의미에다가 또 외국에 갔다 온 사람도 꽤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찻집을 사는 분들 꽤 됐어요. 근데 찻집 가게 되면 다양하지는 못했어요. 차들이. 인삼차가 흔히 많았고.
1: 인삼차.
0: 고려 인삼차라 해가지고.
1: 비싼데 여기선 비싸잖아요.
0: 근데 북한도 뭐 싸진 않는데 네. 그래도 그때 당시는 뭐 매일 뭐 먹는 건 아니고 두문두문 생각할 때마다 가서 먹다 보니까 네 그렇게 먹긴 했죠. 근데 한국은 차 문화가 엄청 발달됐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차 종류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스승의 날 맞으면서 쭉 생각해 보다가 아 차가 어떨까 이런 생각했던 거죠.
1: 그때 그러면은 아 이번에 차를 사신 게 대표님의 차를 사신 게 아니라 선물용으로.
0: 네. 아, 또 이거 차 하면 북한 사람들은 타고 다니는 차를 생각할
1: 그러니까요.
0: 수 있는데 마시는 차. 마시는 차죠. 네.
1: 저희도 자동차도 차라고 하고 마시는 차도 차라고.
0: 네, 이번에
1: 하는데.
0: 올달 말이에요. 네. 올달이 가정의 달이 돼 가지고
1: 맞아요.
0: 어린이날도 있고 또
1: 어버이날도
0: 있고.
1: 네. 있잖아요.
0: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근데 이 스승의 날이 이 한국은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또
1: 네.
0: 선생님한테 뭘 선물할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쓰면서 저 담당 그 담임만 교수가 있잖아요. 이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걸 좀 찾아보니까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1: 네.
0: 북한은 모든 명절을 규제하는 게 노동당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국가가 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스승의 날은 1964년 5월 26일 날에 청소년 적십자 조항 학생 협의회 어찌 말하면 국가가 아닌 한계 청년들이 그런 단체 협의해서 이제 발기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발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네. 날을 기념하자 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자 그러면 오히려 세종대왕 탄신일이 5월 5일이니까 우리 5월 15일 그 북한은 지금 한글을 만든 게 네. 세종대왕 만들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을 높이 하는 게 싫거든요, 북한은. 근데 한국 와 보니까 우리 한글 기본 만든 거는 세종대왕이 발기하고 그걸 마지막까지 그 우리 한글이 나오게끔 학자들도 모여서
1: 네.
0: 다 그 조직해주고 다 관여하시고 했더라고요. 결국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그분이 왕으로 하실 때 많은 인덕 정치를 했던 거로 기억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65년도에는 세종대왕 탄신일을 아마 이렇게 5월 15일로 날짜를 정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북한에서도 그러면은 이런 스승의 날이 있나요? 이게 뭐 64년부터면은 남하니까 분단 이후에 세워진 날인데
0: 네네.
1: 북에서도 비슷한 게 있나요?
0: 북한은 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지도 대학 교수였고
1: 네.
0: 어머니도 또 교수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교원 보통 교수를 안 그러고 교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교원. 근데 교원 명절이 따로 없어요. 오직 국가적으로 세는 게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티지라고 하는 걸 발표한 날이 9월 5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교육절이라고 해요.
1: 교육절이요?
0: 네. 그 교육절을 그저 선생들이 명절 세는 것처럼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따로 정했지 않았지만은 그날에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감사의 표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교육절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스승의 날 비슷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한국도 스승의 날에 공로를 세우고 학생들을 교육사업에 훌륭했던 분들을 표상하시더라고요. 표창도 주고 훈장도
1: 네.
0: 주고 북한도 교육절 날에 그런 포상을 해요. 표창장도 주고 뭐 메달도 주고 훈장도 주고 그러니까 아마 스승의 날 하면 북한은 교육절이 거의 좀 비슷하지 않겠냐 생각되거든요.
1: 근데 이게 또 최근 들어서는 남한에서 뇌물을 주는 거를 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0: 그렇죠.
1: 얼마 이상은 선물을 줄 수 없다. 이거는
0: 네.
1: 법적으로 서로 특히나 공직자에 계신 분들에게는
0: 네.
1: 오갈 수 없다라고 해서 스승의 날에 선물을 막 이렇게 하는 문화가 조금은

0: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1: 네.
0: 근데 또 우리 대표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뭔가 학교에서 직접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1: 네.
0: 이런 느낌보다는
1: 네.
0: 고등학생 때 가르침을 받았던
1: 네.
0: 아니면 살면서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줬던 이런 분들에게 전하는 선물들도 이 스승의 날의 의미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북한에서도 이제 보면 교육절 날도 그렇고 또 학교 졸업할 때 그렇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선생님한테 선물 줄 때가 있어요.
0: 오.
1: 고등학교 때는 학부모 책임자가 있어요. 북한 말은 학부형 책임자가 있거든요.
0: 네.
1: 학부형 위원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발기하면 이번에는 TV 한 대 해주자. 뭐 이번에는 컴퓨터 한 대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0: 네.
1: 뭐 졸업할 때 그러니까 북한은
0: 오,
1: 매 학년마다 선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맡았으면 졸업할 때까지 가거든요. 다른 선생이. 그러니까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 같은 학급이 계속 같이 왔으니까 그렇게 선물할 때가 있는데 제가 대학 교수인 경우에 선물을 어떻게 줄까? 요즘 AI가 발달돼가지고 AI다 물어봤어요 또. 그래서 거기도 또 나오는 게 한국은 이 뇌물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정부 자체가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뇌물 주는 걸 완전히 이거 차단했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범위가 다 보통 보게 되면 5만 원 밑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래 공무원들이 4만 원이 그 법적으로 했다가 요즘 또 올라갔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인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것을 주는지 하는 게 문제인데
0: 네.
1: 거의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의 그 이름을 씌운 그런 고급 이게 잔 있잖아요. 잔.
0: 그러니까
1: 북한 말로 곱부라 그래요. 여기는 컵이라 그러는데 모그컵 같은 거기에 꽃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막 그렇게 이미지를 막 그림 이런 걸 해가지고
0: 맞아요. 사진도
1: 드리기도 하고
0: 예.
1: 특수 주문 제작한 거죠. 한마디로
0: 네.
1: 말하면. 뭐 커피나 뭐 차나 이런 것도 선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항상 교수님 방에 가면 뭐 마실 거야? 그 커피 마실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0: 네.
1: 차를 드시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한국의 유명한 전라남도 보성에서 나오는 차가
0: 네.
1: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0: 녹차밭이 유명해서.
1: 네, 그래 이번에는 차를 선물하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선물했던 거죠.
0: 참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도 이 감사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1: 네.
0: 요거 전하는 것도 자유롭고 한데
1: 네.
0: 아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TV를 선물하고 전자제품을 선물할 정도면 분명히 그 같은 반에서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평양이나 또 제가 고향인 해산이나 이렇게 좀 경제 여건이 좋았던 당시에
0: 네.
1: 또 괜찮은 학교였던 거예요. 저는 일중학교 다녔으니까 일중학교는 다 간부자녀들 많잖아요.
0: 아.
1: 거기다 또 돈 좀 깨 쓰는
0: 네.
1: 이 돈 좀 버는 집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자체도 수준이 좀 높았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학급이 뭐하지? 정찰해요. 그래가지고 야, 그 못지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또 재미있게 모여서
0: 네.
1: 또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선생이 다른 선생보다 딱지면 안 되지 뭐 이렇게 그런 문화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시집장 갈 때라 하면
0: 네.
1: 북한은 또 이불장, 옷장도 선물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예 네, 그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다 흔한 건 아니고 어려운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0: 네.
1: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꽤 좀 한 20년 뭐 그 더 전의 이야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도 뭐 아마 그런 그래도 스승에 대한 우리 민족의 문화는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북한도 그건 무시할 수는 없죠.
0: 이렇게 감사를 전하는 것 그리고
1: 네.
0: 존경을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방법도 다르고
1: 네.
0: 그리고 나라에서 또 하는 그런 환경들도 다르고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어쨌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3만 5천 원 어치 차를 사셨어요.
1: 저는 또 차 하면 비싼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한국도 4만 5천 원인데 거기 50봉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좋았던 게 뭐냐면 우선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차이기 때문에 좋았고 그리고 이게 4만 5천 원 해도 사실 일반 노동자들 뭐 번다 해도 뭐 3시간 정도 그리고
0: 네.
1: 뭐 일반 좀 괜찮은 회사에서는 2시간만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0: 뭐 3만 5천 원에 50 잔이 나오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한 잔에 700원 꼴이네요.
1: 그렇게 되죠.
0: 네.
1: 네.
0: 거의 $0.5인데
1: 네.
0: 사실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이 가격을

0: 얘기할 때마다 아니 차한 잔에 그렇게? 또 선물에 그렇게?
1: 그렇죠.
0: 돈을 그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저희에게는 그런
1: 그래서 부담이 안 되는 거죠,
0: 네
1: 아무래도.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이런 간극을 또 보시면서 이런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1: 네. 자문 말씀인데요. 북한에 있을 때도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가 수첩장에다가 항상 이제 뭐 명언 같은 걸 많이 쓴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 와서 성경책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문의 말씀이 많이 거기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성경책 못 보게 하니까
0: 네.
1: 오래전부터 부모들이 성경을 통독했던 분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풀어서 만든 것들이 이제 자문내용들이 엄청나게 수첩장들이 그 우리 모르고 다 이제 써 선배들 거 따라 쓰고 수첩장에다 알록달록하게 뭐 사파도 그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자문 말씀도 북한서 제가 수첩에 썼던 그 내용 명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자문 말씀인데요. 24장 5절 말씀이에요. 자문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0: 아멘.
1: 야, 이 성경 말씀을 북한에서는 그저 일반 명언처럼만 말하면서 수첩을 다 계속 쓰기만 하고 알았거든요, 사실은.
0: 네.
1: 참 이걸 봤을 때는 예, 정말 이게 성경 말씀 속에도 스승은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그 역할을 넘어가지고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게 다시 느껴지는 예, 그런 구절인데요. 제자들을 향한 스승의 사랑은 예, 존경의 마음에서 표현되는 것은 동방예주국인 우리 민족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렇게 지켜왔던 그런 미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0: 네.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자유로이 표현하면서 자유로이 나눌 수 있는 또 올바른 가르침으로 지혜와 지식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건강한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내돈내산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 해산이 고향인 평양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2009년에 이곳 남한으로 건너오신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연이어 남과 북의 언어로 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복음을 한 차례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그것은 너희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 평안을 위한 것으로 너희에게 희망 있는 미래를 주려 합니다. 오늘의 복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주경배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새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은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무난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찾아 누리시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한 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시 당신은 원숭이를 닮으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단순하고 원초적인 생명체인 아메바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믿거나 수련과 당을 위해 죽을 각오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먼저 지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동산인 에덴에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령장으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첫사람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첫 죄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2021년 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은 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과 재앙이 아닌 참 자유와 그로 인한 평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궁핍으로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과 절망이 앞에 있습니까? 이 죽음이 너무도 무섭고 두렵고 무겁고 아파서 우리 함께 생명으로 도망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오직 한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저 악한 원수를 다 이기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함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부터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교회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내륙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함경북도의 하늘은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는 지역이 있겠고요. 새벽부터 평안북도 함경남도에서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부터는 전 지역 곳곳에서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비가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도에서 13도로,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복음으로 하나로 되는 그날까지 평안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참 자유와 평안을 바로 알고 주님을 주라 시인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날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현대시대의 가족 분위기는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가정에 따라 다양해졌지요. 아직 예전 대부분의 가정처럼 남편이 가부장적이어서 권위적이고 아내가 순종적인 가정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아내가 공주님이 되어서 큰 소리를 치고 남편이 모든 것을 해주거나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부부가 서로 친구 같아서 허물없이 농담을 하고 티격태격 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모습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지 서로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가라앉아 있는 것이기에 주님께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서로 양보하고 잘 의논해서 서로의 감정을 해결해 가야 하지요. 평생 동안 아내든 남편이든 어느 한쪽만

참고 인내하고 한쪽만 손해보거나 힘든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동안 편히 살았던 사람이 조금 더 도와주고 섬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요사이는 듭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보다는요, 같이 함께라는 말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지요.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새 찬송가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여러분은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다른 가정의 아내와 남편에게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 시대는 SNS의 발달로 집안일을 아주 많이 해주는 남편이나 기념일에 고가의 선물을 해준 남의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는 말을 해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남편도 왕처럼 받들어주고 무슨 말이든 순종하며 놀랍도록 예쁜 미모의 아내를 만나고 싶었을 텐데 나를 만났구나 하고 말이지요. 나의 배우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께서 나와 꼭 적합한 사람을 구별하여 만나게 하셨고 내가 먼저

주의 계명대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복종할 때 우리 모두의 가정은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감사하고 요즘 말로 이쁘게 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섬겨주는 귀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길 바라며 두 곡의 찬송 나누지요. 새 찬송가 558장 믿어워라 주의 가정,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인간에 있어 가정은 그 삶의 전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중요한 밑바탕입니다. 인간이 일을 하여 경제력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일들이 가족과 행복한 삶을 함께 살고자 함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되기도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갈수록 어려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생각하는 마음도 소중하지만 나의 배우자나 자녀 또 부모님을 높이고 서로 섬길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찬송 함께 하죠. 찬송가 324장, 새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이 찬송 함께하며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요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특수목회를 하고 있는 추학평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전역으로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당시 그곳에 많던 노숙자분들에게 마음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믿어 오셨고요, 불교 공부와 수양을 오랫동안 해오실 정도로 아주 불교에 깊이 있게 심취해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가 한 3, 4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분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마치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만은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그날만은 그분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응급차를 바로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녁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전해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다행의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주변에 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시선을 돌리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부어져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교회로 전도하시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히 쓰이

0: 힘 받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전 행복비전교회 추화평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지만 확신을 담은 외침이 누군가의 영원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잘 살고 싶고 복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질렀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에게 이 원한을 사서 그 형의 칼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에 한 광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밤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졌다. 근데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날씨는 뭐냐면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나그네들한테는 이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코스가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보여준 단어가 있는데 돌베개예요. 돌베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 어른들 찬데 얼굴 대고 자지 마라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와사가 온다고. 근데 이 야곱은 별 것이 없어서 개나리 법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돌베개를 놓고 잠을 자는데 이 돌베개가 사연이 가득한 돌베개예요. 얼마나 지쳤으면. 이게 지금 자기가 가야 될 목표가 뭐냐면 자기가 사는 부엘세바부터 자기 외삼촌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800km 돼요. 그러면 길로 가면 한 1000km 정도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한 100km쯤 갔을 때 숲곳이라는 곳, 저 뭡니까? 바로 이 광야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3일 길,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20km 내지 30km 된다 그래요. 그럼 한 3일 정도쯤 갔을 때에 그가 밤이 되었을 때 바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것 보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살았는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도망자의 초조함, 불안, 형의 칼을 피해서 가는,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그래서 누워있는 이 돌베개는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어떤 베개를 베고 주무세요? 염려와 걱정의 베개는 아닌가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 내가 다시금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에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야곱이 그 광야길을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에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이 오르는 그 삶까지 나갈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했던 힘이 뭘까?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정말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살도록 만드는 바로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 광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광야에 찾아올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형 에서밖에 없어요. 목적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과 광야에 사는 짐승들과 해충들이 그를 찾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찾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역대의 사기극을 벌여서 그리고 도망가는 어쩌면 죽어 마땅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처럼 여겨지는 이 야곱. 이 야곱이 다시 일어서서 그가 이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을 찾아갔을까요? 아무도 찾지 않은 이 광야에 실패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에 잠을 든 그 야곱에게 왜 찾아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나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 입장에서 뭘까요? 자기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는 시원찮은데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니, 그것도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니, 아무도 없는 이 고독한 이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로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야곱만 이 은혜를 받았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를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 있나요? 사람들 중에는 우리는 못난 사람, 못난 부분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모르죠. 우리 부모는 그 몰라도 정말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야 낼 그런 이유가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신약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바로 그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간 그 베드로, 베드로를 찾아서 업으로 돌아가는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세상에서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찾아간 사람 없어요.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는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있는가,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가 뭔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보다 더 찾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뼈아픈 아픔이 뭐냐면 배신당한 아픔이에요.

용서하려도 용서가 되지 않아요. 나를 배신한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면 내 몸은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다니 찾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준 그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이 공동체를 다 말아먹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로 성공하면서 살았습니까? 맞아, 내가 원했던 가정이 이거야, 내가 원했던 남편의 모습이 이거야, 아내의 모습이 이거야, 그렇게 성공적으로 여러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부모로서도 혹시 실패한 사람은 아닌가요? 품 안에 자식이 맞다 그러더니 그 말이 맞구나, 내가 원했던 자식의 모습은 저것이 아닌데 이 자녀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어쩌면 부모로서 실패한 사람 아닌가요? 사업에서도 실패한 사람 아닌가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은 아닌가요? 우리는 모두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실패해서 예외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린 실패자예요. 우리는 배신자가 아닐까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랑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유산을 두고도 싸우고 다투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 배신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배신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고람되어 외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뭉개고 하나님 뜻을 밟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이 보실 때는 배신자요, 실패자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뭐죠?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따라서 나같이 부족하고, 이 성경에는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야, 나는 일어설 수 없어, 나는 모든 일에 실패한 사람이야, 난 더 이상 일어나서 걸어갈 수 없어, 내 삶의 미래를 나도 알 수 없어,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 삶 인생의 광야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이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13절 1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 자신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뒷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라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언약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12절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는데, 근데 이 사닥다리를 볼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닥다리는 바로 난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더 가져보려고,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좀 더 존경받으며 살려고, 좀 더 여유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오늘도 인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공부하기도 하고 장사하기도 하고 사업하기도 하고 열심히 사람 만나기도 하고, 우리 삶이 그거 아니에요? 사다리 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올라가던 이 야곱, 그러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의 장작꾼까지도 빼앗았던 이 야곱, 그런데 그 사다리 위 꼭대기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고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바로 내 삶이 오늘 이

땅에서만 삶이 아니라 하늘로 이어지는데 하늘로 이어지는 그 끝에 바로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서서 계신다는 것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된다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대단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한 사람들은 다 게으름뱅들만 있을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죽을 고생해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면서 내가 딛고 일어서는 그런 일을 해도 결국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인생의 복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이 복을 끊어내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과 언약을 주, 너희 자손들을 그 이 땅에 누리도록 할 수 있겠다.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여기서 충격받죠.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혼자 산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구나. 그 복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외로움이죠.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동행해 주시겠다고. 그것보다 더 큰 삶은 없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진 복은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댈 수도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손 벌릴 데도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요단강 앞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와 모세는 다르단 말이에요. 모세는 왕족이에요. 애굽에서 왕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신용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백성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도 보았고 결국은 화를 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걸 봤어요. 저렇게 위대한 모세도 너무나 힘들었던 사역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다고.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기가 꺾여요. 기가 빠져나가요. 조금도 움직이지 없어요. 다 가졌는데 그 자신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내가 함께 이끌고 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천만의 말씀. 저들이 40년간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이 광야까지 오면서 보여준 삶을 두 단어로 딱 압축해서 얘기하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는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몰아내기 때문에 여리고성부터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자기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는 장막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건 뭐예요? 요사 1장 9절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분명히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동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하시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장막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그 동일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저희들에게 너 인생이 광야길과 같으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있는 자리가 삶의 자리가 고난과 시련과 광야의 자리를 할지라도 두려움과 무서움과 포기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 꿈을, 그 복을 바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어요. 자기의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길 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하는 그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아가고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할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을게. 너를 붙들고 함께 갈게. 너의 길을 인도할게. 너를 보호할게. 너에게 공급할게.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합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붙잡고 이거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하죠.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얘기하면 단순히 야곱이 서원하여라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맹세한 것을 서원하여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리고 인생의 광야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영원한 약속,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내용이, 야곱이 서원하는 것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이런 말이 돼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조건절이에요. 이게 조건절이 해석할 때 if,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보다 이 임이라는 이 단어의 해석은 맹세의 이 언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뭘까요? 첫 번째 고백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듯이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떠나면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너의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도 보았고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도 보았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떠나고 할아버지를 떠나니까 나에게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여기에 오실 수가 없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겠다. 그 표현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자기의 고달픔의 상징이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한 분들이 아마 여러분 중에 좀 있을 거예요.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경험했는데 그 두려움은 세상에서 갖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인데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예배에 대한 의식이 우리들 속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입니다. 거기 주잔자 계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나는

0: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야곱이 다시 일어섰던 이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아시고 여러분 속에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서울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 것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어린이날을 보냈고 또 어버이날까지 보냈죠.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요, 나이 들어 일을 할 수 없을 때 혼자 살거나 부부끼리만 살겠다라는 답이 90%가 넘었습니다. 또 자식의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도 60%가 넘었지요. 핵가족화하면서 오히려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자녀들이 장성에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순환되는 인간의 고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효도할 때 우리도 내 자녀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내는 그런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은 날마다 주와 벗엉겨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복음과 전도의 본질,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선교지 중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 0.4%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국내에도 복음화가 심각한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화율 3%인 청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청년들을 마주하니까 이 3%가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를 보면 가장 주님을 만나 뜨겁게 헌신해야 할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일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청년 전도가 이렇게 힘든 시대에 대전의 한 개척교회는 청년들이 300명 넘게 모여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성도 10명의 작은 교회인데 성도 10명이 300명을 넘게 전도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는 비결로 다음에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기도. 전도하기 전 한 시간 이상 기도한다. 둘째, 말씀. 한 곳에 모여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점을 나눈다. 셋째, 전도. 시간을 정해놓고 인근 대학을 돌아다니며 전도한다. 전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부흥을 일으킬 유일한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입니다. 본질을 지켜가며 거룩한 복음을 어두운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는 부흥을 위해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채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합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사랑하는 책 줄라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여러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5월달에 무슨 날도 있는지 아세요? 스승의 날도 있군요. 부부의 날도 있어요. 부부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족에 연결된 날들이 5월달에는 빼곡히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달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누구는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야, 이게 참 이번 달에 돈 많이 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들기도 하고. 좀

뭔가 5월 달에는 우리 가정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감으로 가정의 달을 우리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5월을 맞이하고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하박국이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저는 우리 가정에서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정의 진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실이 없음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 보면 하박국이요,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요,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천천히 같이 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요. 감람나무, 올리브예요, 올리브. 올리브 오일 쓰시죠?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 올리브거든요. 그거를 절여서 먹기도 하고, 그 기름이 얼마나 유익해요? 등을 밝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그게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애는요, 우리 위가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양의 우리죠. 거기 안에는, 양사 안에는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는요, 소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삶의 전체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생존을 위한 것들이 무너져 내린 현실을 없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없는 것 어떻게 하죠? 우리는 생각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채워야죠. 있음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문제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17절 말씀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에 소출 많고 밭에 먹을 것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고 우리의 양이 꽉 차게 있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가득 들어차 있으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죠. 여기에서 없음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갈망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단순히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요, 간절히 추구하고 바라는 거죠. 없음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단순히 결핍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이스라엘이 진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이 모든 것들이 없으니까요, 삶 기간 자체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봅시다. 가정과 연결된 하박국의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기쁨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없음에 대한 선언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내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박국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좀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불행해. 나 너무나 어려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이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하면서 좀 누락된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뭐냐면 여호와로 없을지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로가 바로 연결이 한 그런 데

됩니다만 거기 나는 앞에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니까 외양간에 없고 포화가 나무에 없고 없고 없고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그러나의 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분명히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만이 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이게 없으니까 우리 가정은 안 돼.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늘 싸우고 행복과 만족이 없는 거지. 건강이 없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 가정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만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그 한 단어가 뭐냐? 그러나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나라는. 하박국은 체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즐거워하며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원어 의미로 알라츠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건요, 그냥 막 웃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서 막 하하하 웃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알라츠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의지적인 선택의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로 작정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로 나는 결심한다 라는 뜻이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 다시 봅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막 솟아나온 거죠. 솟아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하박국은 여전히 없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을 이 하박국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하박국의 기쁨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양, 소, 여기에 기쁨의 근원이 있었다면 이제 하박국은요, 그 기쁨의 대상의 근원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죠.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이 가정이 늘 풀이 죽고 우울하고 힘든 게 아니라 잠시 어렵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딨냐는 거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말끔히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기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요, 하박국의 기쁨의 근원을 없음이 채워지는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 자체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두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질 때 기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가정.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정,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위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 예배는 우리의 이 시선을 좀 하나님 쪽으로 옮겨주는 것 같아요. 가정예배는 우리의 자녀들의 시선을요, 하나님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거 아닐까요? 우리 가정에 많은 결핍이 있죠. 여러분, 이것도 채워줘야 되고 저것도 채워줘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끝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맙시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무엇인가를 채우고 이거를 채우고 저걸 가져오고

0: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량희 목사님께서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량희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고도 많지만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영어로 힐링, 티칭, 세이빙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 구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을 배신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탁인 생명구원 사명만큼은 들어드려야 되겠다고 제자들은 목숨 걸고 전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마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강조할 때는 두 번 연거푸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 번 거듭 반복을 하셨습니다. 세 번 비유를 사용하여 강조한 내용은 전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잃은 돈, 잃은 양, 잃은 아들 비유였습니다. 잃은 돈을 도로 찾은 사람은 한 통 내느라고 찾은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잃은 양을 도로 찾은 사람은 동네 잔치를 한다고 양을 두 마리 이상 잡았을 겁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돈을 썼던 사람은 그만큼 잃었던 것을 도로 찾은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출했던 방탕한 아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제 발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매일 하루 종일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다른 것은 하지를 못합니다. 놀러도 못 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이사도 못 가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식 잃은 부모는 오직 자식을 찾거나 기다리는 것만 하다가 자식이 돌아오면 더 이상 여한이 없어집니다. 전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아버지의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대개 교인들이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순종도 잘하고 선교도 잘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전도만은 잘 못합니다. 사실은 다른 건 못해도 전도만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는 가장 귀중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만 하라 했습니다. 또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나의 모든 업적을 합한 것보다도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만약 성경을 줄여 나간다고 할 때 마지막 남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도를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큰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체병에 걸려서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약을 먹었더니 놀랍게도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병을 앓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그 약을 소개하게 됩니다. 전도는 그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서 절망과 낙심 중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과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만족,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와 비슷하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체험한 것이 없어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읽거나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개 은혜 받은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흡족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열매인 전도의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은혜의 열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도 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보낸 신의 뜻은 살리는 것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승천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라는 그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강조하신 복음을 품고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세상에 지더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해 생명을 살리는 그 삶, 여러분들과 이 시절에 이 복된 삶을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이 길을 알게 돼요.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가 같이 복음을 자랑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길을 알게 되어

0: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삶, 우리의 시절에 사는 이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자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0: 5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담비워십의 찬양과 정량희 목사님의 메시지로 함께 했는데요. 1419번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길로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7189번님, 하트 무한대입니다 라고 그 마음 표현해 주셨습니다. 9737번님도요, 월요일 아침 저도 하트 날립니다 하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아침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결단의 표현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트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부산극동방송 한정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어땠는지 짧게 소감 들어볼게요. 오늘 집사님 어떠셨어요?
1: 오늘 하나님의 봄비가 내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0: 아멘. 우리 목사님은 또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 피디님의 그 짧은 멘트에 항상 은혜 받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그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선택을 할 때도 최선으로 역사해 준다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팍 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밝고 명랑하거든요. 내 어린이들이 함께한 그것만 해도 저는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참 행복합니다.
0: 아멘.
2: 그리고 이제 담비는 이름처럼 그 제 내만의 심장에 담비가 내렸고, 그리고 이제 저기 우리 찬양을 이렇게 음악적으로 인간적으로 듣는 것보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산에도 이렇게 훌륭한 팀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함의 역사, 또 세대와 세대가 이어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 곡뿐만 아니라 전파를 통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전해진 줄 믿고요. 이 전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420번님께서요. 아버지와 함께 듣고 있어요. 피디님 축하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드디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네, 오래전에 불교 집안에서 자라오신 저희 아버지였는데요. 불교에서 나오신 지는 오래되었는데 또 아버지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도 가입했고 전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어제 드디어 전도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온 세대 예배였거든요. 축하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히게 될 거예요. 저희가 함께 기도할 거고요.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소식 전하도록 저희 함께 열심히 뛰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 사랑합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방송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하루는 작은 이모부님께서 아주 좋은 고급 연필을, 그것도 한 자루가 아니고 한 타스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노란색 연필이었는데 그 끝에는 정말 잘 지워지는 고급 지우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연필을 선물 받고 정말 기분이 좋아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모부님께서 중동에 가셔서 일을 하시고 오시면서 선물로 사오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어려운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 중동 국가에 가셔서 일을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낯선 나라에 간호사나 광부로 가셔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며 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날 그분들의 머리는 백발이 되어 노인 세대로 구분이 되지만 적어도 그분들은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시절에 맨손으로 허허벌판 위에 오늘날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는 번영된 대한민국을 눈물로 세우신 분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반드시 십일조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고 또 어려운 살림에도 건축 헌금을 떼어 자신들의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예배당 건축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오늘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그분들이 일구신 것이죠. 그분들의 주특기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과 같은 절망에 희망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용기와 믿음과 도전정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한국교회의 번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아쉽게도 오늘날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옛날 맨손으로 한국교회를 일구신 노년 세대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에스라서 3장에 보면 바벨론에 유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68년경 바벨론에 패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란의 선조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다음 세대들도 있었지만 어린 시절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했던 기억이 생생한 기성세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폐허더미로 변해버린 성전의 옛터를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울컥울컥 올라오는 회한의 감정을 꾹꾹 누르며 다음 세대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폐허더미 위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마음을 합쳐 성전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백발의 노년이 된 기성세대들이 예수아를 비롯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옆에서 하나님의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던 날 포로기 이후의 세대들은 자신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벅찬 감격에 기쁨의 찬양을 불렀고 그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기성세대들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다 함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찬양 소리와 통곡 소리가 뒤섞여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던 날 이미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노인들이나 처음 성전터를 본 다음 세대들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의 안내에 따라 기성세대가 보았던 옛 모습대로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예, 무너지지 않았었더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과거와 실패를 탓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힘을 모아 다시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 세우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눈물과 기도로 한국교회를 세우신 기성세대들을 존경하며 그분들께 박수를 보내야 마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만큼의 믿음과 신앙정신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무것도 없던 조선 땅에 눈물과 희생으로 복음의 십자가를 세우신 그분들의 헌신은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향한 그분들의 고귀한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사랑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믿음의 앞선 세대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분들처럼 절망의 소리 가득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무너지고 갈라지고 비가 새는 성전 구석구석을 기도와 사랑과 눈물과 헌신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는 비록 백발이 되셨지만 다시 믿음의 앞선 세대들에게 우리가 한국교회의 기초를 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안에

0: 믿음의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세대 간의 벽을 넘어서서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믿고 맡기고 또 다음 세대는 기성 세대들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의 믿음을 본받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부산동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4시 대흥교회에서 제47회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초장동 교회가 5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초장동 교회 2층 본당에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를 주제로 유튜버 박유의 간증과 함께 청년들과의 교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361-99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신대학교 음악과가 5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복례홀에서 고신대학교 음악과 제47회 춘계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문의전화는 051-990-223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문의전화는 051-303-99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덕천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은 2026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하나는 뭐냐? 우리 호산나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더구나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그 자녀들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니까 정말 급격히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호산나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뭐 지역적으로 이 지역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아주 거룩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특별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2026년 어린이 주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은 우리가 미꿈소 비전센터 완공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그 귀한 건물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잘 짓고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그리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건축을 담당한 분들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건물은 그야말로 하드웨어에 불과하다는 사실. 예, 이건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꿈소 비전센터를 짓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사명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 즉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내용을 채워넣는 것, 이게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준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2026년 어린이 주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많은 생각과 그리고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하는 것 말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루어야 될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본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동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말씀을 자꾸 뭐예요? 구원론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원론 쪽으로.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것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 쪽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것보다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는 그 참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미꿈소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그 하드웨어 안에 채워넣어야 될 그 소프트웨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칼럼을 쓰면서 저한테 아주 굉장한 강렬한 감동이 임했었습니다. 글쎄요 오늘 칼럼에 제가 그걸 얼마나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때 제게 임했던 감동은 대단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성령 제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라 라는 감동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라.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메모리를 가득히 갖게 하라 라는 감동이 제게 밀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미꿈소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아니 그 이전에 호산나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 두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우고 누리는 그 신앙의 모습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줘야 하는 영적 미꿈소 비전센터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예, 보이는 건물 말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줘야 되는 영적 미꿈소 비전센터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 그 답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영적인 태도,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영적인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가 어떤 영적인 태도,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태도, 자세, 영어로 하면 attitude죠. 이 attitude, 이것이 사실은 모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거든요. 예. 관계가 정말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뭐예요? 자세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예. 정말 좋은 태도, 좋은 자세가 있을 때 그 관계는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반면에 그 자세가 잘못되면, 태도가 잘못되면, 예, 거기서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아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태도와 자세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여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태도, 자세,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태도와 자세, 이것은 바로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다른 것이 많아도 그 신앙적 태도, 그 영적인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이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 그들이 어떤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나 하는 그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자세, 그 태도가 그걸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대조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예,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 그들을 가지고. 예,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지만, 바리새인 그런 뭐예요? 잘 믿는다 이 뜻 아닙니까?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신앙이네. 그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뭐 그들이 그동안 신앙적으로 굉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하지만 세리는 비록 죄인이라고 찍힌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와 자세가 바르기 때문에 그런 참된 신앙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다운 신앙인,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자신도 정말 행복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참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어떤 태도,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가치입니다. 어린아이 가치.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천부적인 메신저이십니다. 볼 때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러시지만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뜬금없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다 이용하세요. 그런데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당신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그 가운데서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시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마치 모든 일이 전능하신 어떤 분의 미계획된 시나리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메시지를 하지? 싶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분이시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일종의 돌발적인 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예, 어떤 돌발적인 일이 있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어린 아이들은요,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 이거는요, 사실은 권위의 존재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축복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권위의 존재가 해줄 때, 그때 그 축복이 진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이 축복은 권위의 존재로부터 임하는 축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의 존재와 가까워지고 권위의 존재와 연결되고 그 권위의 존재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향해서 눈길 한번 주고 한 번도 안아주고 혹은 이야기해주고 가능하다면 기도해주고 하는 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저의 사역이라고요. 당회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목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 많은 덩달이 같은 이 제자들이 또 사고를 친 거예요. 그걸 보고 뭐예요? 꾸짖은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데 지금 더군다나 뭐예요? 이분은 메시아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 뭐예요? 왕이 되실 분이에요. 그리고 가로 열고 뭐예요? 그분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자리 하는 이 중요한 일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일에, 아 갑자기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기들 데려와가지고 뭐 만져달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분을 방해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꾸짖으면서 저러 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생각나는 그런 거 있죠? 약장수들이 많이 하는 뭐예요? 애들은 가라. 딱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죄된 문화입니다. 예, 사실은 그 제자들 속에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을 속을 채우고 있는 어떤 이 스피릿이 어떤 것이냐? 그렇죠, 교만입니다. 그거는 죄성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신앙인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신앙의 자세,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그 타이밍에 그 상황 속에서 던지신 거예요. 예,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게 태도와 자세인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신앙의 자세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자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석을 해도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자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작고 연약하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참된 영적인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해야 돼요. 늘 부족해야 합니다. 늘 내가 초라하고, 정말 하나님 전 너무 형편없습니다. 전 늘 틀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의 자세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늘 감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나를 기억하시고, 이런 나를 갖다가 상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에 어쩔 줄 모르는 감격이 임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 모인 곳은 그곳이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고 해도 뭐 진짜 뭐 신앙 경력 타이틀 어마어마한 곳에 정말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모인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교만한 자들이 그 가운데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예, 음부예요. 지옥입니다. 정말 짜증나요. 저 경험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정말

그냥 싫어요. 진짜 싫어요. 너무 못 견디, 역겹습니다. 지옥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모인 곳은 그곳이 아무리 초라하고 정말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은 아름답고 싱그럽고 감동스러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래요. 두 번째,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어린아이는 혼자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의지하는 그 대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요. 바로 이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말로만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진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이 참 너무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좀 살다 보면 좀 모든 게 괜찮다 보면,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이 진짜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입술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요, 전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전 의지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태도와 자세예요. 여러분, 이게 비굴합니까? 이게 구차합니까? 만약에 사람한테 그렇다면 비굴한 거 맞죠? 구차한 거 맞죠?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없으면 난 못 삽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이러면요,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구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니요, 아름답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늘 감동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늘 감동하는 마음.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오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The sense of wonder 이라고 합니다. The sense of wonder. 놀라는 wonder. 놀라고 하는 그 sense, 그 감각이라고. 예, 어린아이들은 정말 그렇거든요. 제 손자 라함이도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뭔가 늘 놀라워하고 신기한 걸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문 열자마자 제일 첫 마디가,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게 놀라워요, 막 이러면서 온다고요. 그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워하는 모습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합니다. 예, 언제나 더 센스 오브 원더에 충만하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과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늘 놀랍고 신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그 자세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은 세월을 살고 풍상을 많이 겪게 되면요, 감동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감동도 안 해요. 그리고 놀라워할 것도 없어요. 하도 뭐 이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0: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그만큼 삶이 퇴락했다 그 말이죠. 그야말로 삶에 지치고 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랬으면 안 되지만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 향해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여전히 놀라워야 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은혜를 받을 때, 찬양할 때 여전히 놀라워하고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그 섭리에 감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른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예, 가끔 교회 보면요, 좀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여기 완전히 예, 죄를 뿌리는 사람이 많아요. 누군가 처음에 초신자가 막 감격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한때는 그랬다. 회개를 해야지 그걸 갖다 자랑처럼 얘기해. 왕년에 나도 그랬어. 초신자 땐 그랬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이야기죠. 아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 고백도 있잖아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게 신앙이죠. 그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나를 감격시키는지. 예 거기에 정말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는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는 그게 바로 맞는 것이다.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그때 참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이 율동까지 같이 하면 정말 신나고 즐겁습니다. 특별히 그 율동 보면은요, 하늘 그보다 높고 이렇게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자 그런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의외로 이 찬양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잘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정말 The Sense of Wonder 주님 앞에서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각들이 묻어져서 그런 것이 혹시 아닐까. 이 시대가 정말 그 중요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라워하는 그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이 그렇게 잊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아니요, 찬양은 뭐 부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 그 정서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예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신앙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태도와 자세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메모리가 가득하면 그 아이들은 이 땅을 정말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게 힘있게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가능한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9-0191번 호산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5월이 되면 부모님이 더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그 등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지고 있었는지를. 어느 날 문득 그 손을 다시 바라보면 그제야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한번 연락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어머님 잘 계시죠? 아버님 잘 계시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 평안을 위해.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부모님이라면 그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홍석진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어제 대구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부산에서도요, 무려 11대의 전도버스가 올라갔는데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1: 아, 네. 정말 귀한 자리였죠. 또 이 행사를 위해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라 또 많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어떤 은혜로운 소식이 있었을까요?
0: 제가 탄 복음버스에는요, 딸과 손주의 손에 이끌려 버스를 타신 76세 어머니께서 이번 주일부터 딸이 출석하는 교회를 다니겠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네. 교회 출석까지 선포를 하셨고요. 또 저희 부산의 복음버스 다른 차 안에서는요, 40년 넘게 뼈대 있는 집안의 종친회장을 맡고 계셨던 어르신이 딸의 간절한 부탁으로 이번 집회 복음버스에 탑승하셨는데요. 버스에서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어제부로 종친회장 사표를 냈고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1: 네, 아, 놀라운 얘기입니다. 종친회장을 오랫동안 하셨을 것 같으면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다는 뜻인데 아마 그렇게 대중 앞에서 고백을 하셨으니 아, 금행세대로 앞으로 신실한 또 교인이 되시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일이 일어난 가정을 축복하고 일을 위해 쓰신 분들을 위해서도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0: 아멘입니다.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이 중보자들의 믿음을 생각하니까요. 예전에 마약 중독자 회복을 위한 선교단체에서 만난 두 어머니가 떠오르는데요. 두 분 다 마약 중독에 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제게 주신 명함을 보니까 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성경 속 장면이 아예 그림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1: 네, 가정의 날인데요. 방금 우리 들은 두 이야기가 하나는 방금 어머님께서 중독된 아들을 되살리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또 앞서는 따님이 종친회장 하시는 그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아, 그러한 믿음과 기도,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절박함, 그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뇌 재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지요? 그러면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아, 우리 이분들에게도 치유의 기적과 또 무엇보다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 그렇게 지붕을 뜯어내는 기도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 불러요.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동역자가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오늘 하루 내